오동일 온 땅의 주인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이제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우리 SH님도 좋은 아침 인사 건네주셨고 우리 제키리님 또 박종수님 배상진님 하다샤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규님도 2부 듣고 계시고요. 준이빈님 예. 파리가제트님 샬롬 반갑습니다. 예. 보물세가지님도 레이니와 함께 또 와주셨네 반갑습니다. 예. 클레란스님 훈디 저도 어제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수술 잘, 아, 잘 됐다. 예. 6개월 후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더 하라고 하셨어요. 아, 일단 수술 잘 됐다니까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와주셨고 선곡이 좋아서 게시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까 1차 면접 통과하신 분 응원해요. 저도 경단녀 담을 넘기가 힘겹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연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렵니다. 아자! 라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예. 취업의 그 벽을 뛰어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마커스의 왕이신 하나님 준비했고요. 월십곡 좀 이어갈까요? 토브 월십의 생명 주께 있네.

0: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기뻐하며 왕께, 그리고 앞서 토브 월십의 생명 주께 있네 였죠. 우리 미라클 퍼플님이 와, 생명 주께 있네, 이 곡은 올 1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저희가 따갈로그어로 준비한 곡이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밀려옵니다. 안티폴로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 아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이렇게 한번 탁 다녀오면 그때 어떤 그 교감했던, 함께 예배했던 그 추억들이 두고두고 오래 남죠. 예. 저는 그 방금 들은 기뻐하며 왕께 이 앨범, 이게 아마 전하세 예수 4집인가 그럴 거예요. 예. 저 대학 시절에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미리 교사 강습회 다녀오고 이러면서 받은 이제 교보제들 이제 막 만들고 또 성전 미화 꾸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 성전 미화, 분노의 가위질 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노동요처럼 배경음악처럼 들었던 게 전하세 예수 4집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이 곡을 들으면 그때 20몇 년 전의 일들이 아직도 막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가위질하고 오려붙이고 양면 테이프 막 사용하고 떡볶이 먹고 교회에서 비빔국수 해주시면 또 그거 먹고 그랬던 또 시절이 생각나네요. 마커스의 왕이신 하나님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커피향기님께서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가 너무나 좋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네요. 참여월십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해요. 청하신 곡 챙겨왔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님께서 훈디 저 23년 직장생활 퇴직 이제 100조 된 지 3주차 딱 됐습니다.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마무리 짓느라 좀 정신 없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새벽 차량도 하고 남편 아침도 챙기고 우리 아들 등교 준비도 도와주고 일상을 이렇게 좀 누리다가 직장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신청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23년 열심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으면 이런 또 쉼표, 숨 고르는 시간 너무나 필요하죠. 예, 이 시간 잘 누리시고요. 청하신 두 곡 듣습니다. 참여월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울, 내 길 더 잘 아시니.

운전하는 중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느 아기 엄마가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이 돼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가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네요.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사랑은 걱정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부부간에 늦으면 서로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걱정하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 연락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큰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롬갓 예수께로 가면이었고요. 조준모 그의 생각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사랑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긴밀하게 연락하는 소통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사귐이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돼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러면 됩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9시 46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0958번으로 사연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날. 근데 아무도 출근하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안 해줘서 제가 그냥 자축사연 띄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남기셨나. 아, 일단 축하 축하. 아, 제가 저라도 이 축하의 행렬 1바로 우리 0958번님 축하드려요.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9022번으로 우리 고윤희님께서, 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윤희님 축하 축하 축. 우리 산들바람님께서, 훈디 오늘 제 생일입니다. 한동안 39에서 40 언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30대랑 진짜 영영 안녕이에요. 부록이란 나이가 참 먼 것 같았고 그쯤이면 어른다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성숙하고 도리어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40대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겹겹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자축사연 역시 남기셨는데, 또 이 40대면 또 이때 만나게 되는 여러 인생의 기쁨들 또 있습니다. 예, 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여정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산들바라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러브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해드렸고 우리 닉네임 16호님께서 오늘 결혼 20주년 맞는 날 축하해주세요. 16호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닉네임 무비보세님께서 단양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단양 잔도로 산책 났다 오니 너무 더워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이 자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네요. 조이포유 들으면서 찬양 따라하며 걷는 중. 사연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좋네요. 라고. 아,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또 자연도 누리고. 아, 너무 좋습니다. 닉네임 하와이님께서 큰 조카가 토요일 결혼식하고 우리 현아 조카는 공기업 시험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공부하며 힘들었던 조카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이모가 응원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남기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범키가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전합니다. 우리 현아님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이면 고이고이 잎을 접었다가 해가 뜨면 태양빛을 향해 활짝 잎을 펼치는 나무. 바로 이맘때쯤 꽃을 피우는 자귀나무입니다. 또 이 자귀나무의 꽃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흰색에서 분홍꽃으로 퍼지는 비단실 같은 화려한 꽃은 마치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한복 노리개 장식처럼 근사합니다. 자귀나무가 보여주는 잎과 꽃은 우리가 꿈꾸는 하루를 닮은 것 같아요. 밤이면 고요하게 잠을 자고 아침이면 쭉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아름답고 빛나는 걸 만들어내는 하루. 언젠가 이 나무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 번쯤 반갑게 인사를 건네봐도 좋겠죠? 너를 닮고 싶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자기 나무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잎을 저녁에는 접었다가 아침이면 활짝 펴는 그 자기 나무를. 근데 소가 제일 좋아한다네요. 오, 바람내음님. 시골집 입구에 우뚝 선 자기 나무 그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꽃말도 찾아봤거든요. 환희, 기쁨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 잎이 서로 맞닿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화합, 또 부부 금슬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곡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로 시작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여러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두 시간 함께해요. 오픈런 하신 분이 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돌피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쁜 아님, 비 올 듯 하더니 다시 해님이 방긋 웃는 그런 날. 제가 아침에 비가 올 것 같다. 우산을 준비해야 될까 했는데.

근데 이쁘다님의 글을 보고 창밖을 봤거든요. 진짜 해가 쨍 났네요. 요즘 날씨는요.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데 또 해가 이렇게 나니까 좋은데요. 커피향기님 오셨어요. 아침부터 좀 무덥지만 당향로가 반가워. 예, 이런 인사에 웃음이 납니다. 힘찬 하루를 위해 찬양의 수혈 받습니다 하셨어요. 반갑고요. 커피향기님 오셨으니까 약속드린 곡 전해드리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력한 후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위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많이 덥습니다. 초록 숲길의 바람은 그래도 시원해서 좋고요. 폴라리스님, 나뭇가지 신청하신 곡 김관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걸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덥다. 덥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그렇고 저녁에는 조금 걸을만 하고 그런 것 같죠. 낭자님, 정원님 찾아 산만리 멀리 오셨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예. 지니920님께서 자귀나무 검색해보니까, 어? 특이하니까 또 예쁜, 공작새가 날개 핀 것처럼 보이는 특이함. 그리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공작새가 날개를 핀다. 딱이 표현도 좋은데요. 예.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루비사랑님, 자귀나무 향기 기가 막히죠. 매년 이맘때면 기다리는 꽃입니다. 바람을 따라 향기가 퍼지길 바라며 바람을 따라서 신청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청곡으로 넘어가는데요.

숲속에 들어왔어요. 산소 알갱이가 허공에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깥 세상으로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이 중요한 순간 놓칠까봐 하나하나 초록초록 세상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으려고 애써 봅니다. 이런 순간이 매 순간 귀한 추억이 돼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강변영가님. 맞아요. 그때 그 공기에 또 반짝거리는 잎들, 나무 사이에 보였던 작은 그 조각난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할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하나하나 눈에 꼭꼭 담으십시오. 이쁜아님의 신청곡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님 오셨어요. 저녁 시간보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데요. 어여쁜 자연님도 아 자매들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요. 어떤 추억을 담으셨는지 또 사진은 많이 찍으셨는지 그 자매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예, 들리는 듯 합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8291번님께서 매일 아침

아침 걷기 하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있는데 어제부터 소나기가 한 번씩 내려선지 날씨가 많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하니 더 좋고요. 홀리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신청하신 곡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여러모로 여유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출장 가시거나 휴가시면 그렇게 또 좋죠.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과 함께 한웅재 목사 모든 상황을 넘어들었습니다. 0958번님, 주일에 교회에서 시편 말씀 중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10편 골라서, 그러니까 한 편도 좋고 10편도 좋고 시편 암송대회를 하거든요. 저는 10편을 외우려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현재 5편 외웠어요. 잠깐만요. 28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10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나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멘. 파이팅. 예. 꼭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드 앨범에서 들었어요. 뚜뚜사랑님, 이 시간은 음악 FM에서 주유포유로 이동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오셨어요. 부끄레미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기분 좋은 나들이 하셨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벳 앨범에서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2집, 예, 발매된다기에 또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해 보며 오벳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에 동생이 올라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세 자매가 만납니다. 언니 집들이 겸한 자리인데 설렙니다. 쿨함대어 행라님이 신청하신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저는 택시 운전하는데 제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이라는 분은 7361번님이세요. 아, 택시 운전하시면 운전이 사실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리고 손님들도 다양하게 만나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찬양으로 힘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부른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었고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휴무라서 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님 좋으시겠어요. 목금토일 알차게 보내세요. 이 좋은 계절에. 또 원희님이 어제 이어서 오셨네요. 반갑고요. 로로님 아이가 독립선언 6개월 만에 다시 어제 집으로 왔습니다. 뭐 막상 나가니까 별거 없던데. 어떻게 내가 집에 오니까 좋지라고 묻는데 선뜻 대답이 갖고 온 빨래만 3시간째 돌리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이제 또 들어왔으니 일거리가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아요? 예쁜 선생님 님도 오셨는데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라는 곳에 잔디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넓은 하늘을 볼 때면

더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이런 시간 너무 소중하고요. 귀국하기 며칠 전인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잘 보내고 가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듣고 싶어요. 잔디에 누워서 주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이 곡이 흐를 때의 느낌. 아, 좋은데요. 이경미,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희망은광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원주에서 인사하시네요. 배추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음보험님께서 방송시간이 바뀌었네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개편으로 정원님 또 당향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일상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일상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이 많이 달라졌죠. 저녁에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오전과 오후 딱 그 해가 있는 시간에 하게 되니까 아직은 조금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해 있을 때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 일상이 아직은 좀 낯설어요. 적응하는 중이고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니님이 신청하신 치유의 노래 준비해 놓겠고요. 마하나임님, 피검사 더하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간 수치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70세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시는데 웃고 말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 이상도 예,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치료가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남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길 기도하며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가 부르고요. 치유의 노래 주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리 치유의 노래는 마당발님과도 같이 들었습니다. 조직검사하러 가고 있는데요. 두 달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결과를 못 찾아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가고 있어요. 찬양으로 위로와 힘 얻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꼭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혜님, 이거 큰일인데. 욕실 청소. 그냥 힘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해놓으면 시원한. 김영혜님도 오셨어요.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얼른 틀고 정원님 목소리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젤라님은 어젯밤 짝꿍 따라 수원 갈 때 초생딸이네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후진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나무들에 가려진 거 있죠. 그래서 못 찍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짝꿍도 정원님이 초생딸 좋아하는 거 알더라고요.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승달 좋아하는 거 그리고 특히 치킨 먹을 때 닭목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소래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똥민짱님, 시아버님 생신입니다.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길 소망하며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복되고 강건하시길 당양도도 함께 바라며 띄워드립니다. 갈보리 싱어즈가 부르는 은혜.

오늘은 우리 둘째 딸 혜원이 생일이에요.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딸이라 그런가요?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답니다. 주님도 예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죠? 아이고, 당연하죠. 혜원이, 네, 이렇게 사랑받고 또 축복 속에 좋은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혜원이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영광 돌리는데 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꿈, 모든 소망, 축복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혜원이가 되길 바라며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김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였습니다. 오늘 휴문데, 집에서 듣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레젠트님도 오셨고 휴게시간 20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꿀같은 시간입니다. 장혜진님, 저도 꿀같이 느껴지는데요. 1058번님은 남편분을 위한 콩국수를 준비 중이시래요. 야, 오늘은 제가 1058번님의 남편하고 싶네요. 이런 날 콩국수 최고죠. 한나처럼님, 와, 정원님 목소리 진짜 좋고요. 반가워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셔서 기쁩니다. 그레이스 킴님이 오셨는데 당양로 처음 문 두드립니다. 근데 진행자 이름이 익숙해서 보니까 예, 저녁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네요. 이 곡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입에 맴도는데 찬양 함께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저희가 일부의 시와 그림의 곡을 들어서 잠깐 고민했거든요. 근데 새싹으로 오셨으니 들려드립니다. 환영의 곡,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계속 이렇게 입에 맴돌았다고 하시니까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그림 주님 여기 계시기에였고요. 옹님님 반가워요. 지미애님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정원님 목소리만 찾았어요. 왜 행복하죠 제가? 아 저도요. 저도 이런 분이 계셔서 행복하죠. 2019년부터면 와 거의 8년? 7년? 프리지아님, 희민희승마음님, 그리고 수연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닭 목을 좋아한다는 게 좀 무리를 일으켰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위이긴 한데 그 쫄깃함이 있어요. 그 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고기를 이렇게 딱 아, 너무 잔인한가? 뜯었을 때 그 고기에 쫄깃함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그때 음식 프로그램이었나? 그때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먹을 줄 안다는 칭찬도 받았는데 지금 약간의 게시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우님은 좋아한다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온희님께서 우리는 생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훨씬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끝곡은 5297번님의 신청곡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경기에서 300번 졌고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크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1장 줌 있는 형제들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 사역자의 감동적인 목회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카터레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이라 요크셔 지방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퍼세트 목사가 그를 도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이어가던 중 길 목사가 소천하자 카터 레인 교회는 즉시 퍼세트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퍼세트 목사는 카터 레인 교회 청빙 요청 소식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승낙서신을 보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퍼세트 목사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퍼세트 목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짐 꾸리는 것을 도우면서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두고 가는 것이 그들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퍼세트 목사

심정이었죠. 마지막 짐까지 다 실은 후 두 부부는 마차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웨인스게이트 교회를 두고 런던으로 떠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초청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불편 없이 사는 것만 생각하다니.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할 것입니다. 퍼세트 목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짐들은 다시 마차에서 내려졌고 웨인스게이트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퍼세트 목사는 곧바로 정중한 거절 편지를 카터레인 교회에 보내고 가난한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45년간 심호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때 이를 되살려 퍼세트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파밍을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며 도파민을 모으는 행동을 뜻한답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뉴스 하나만 확인해야지 했는데 자극적인 제목을 따라 계속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게 되잖아요. 아 참. 도파민은 원래 기쁨과 보상,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숏폼 콘텐츠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요, 우리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기쁨은 순간의 자극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이 만날 때 찾아온다는 사실. 오늘은요, 도파민을 파밍하지 말고 감사를 파밍, 어?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 싶은 거죠. 오늘 첫 곡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그래서 가사 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은 들어와 들어와 출발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향기로운 나무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했습니다. 이쁘다님이 요즘 참교육을 시청하고 있는데 일찍 취침해야 함으로 한평씩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도파밍일까요? 도파민 같지 않은데요. 도파민 끊임없이 보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딱 정해놓고 한 편씩 좋은 또 좋은 미니 시리즈잖아요. 저는 정말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예? 훨씬 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손으로 애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도 저는 회초리로 정해진 매를 정말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종아리나 손바닥 회초리로 정확하게 네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집에서라도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혼내주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안 해요. 자, 교회에서 하냐고요. 교회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정말 행함을 잘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참 교회가 소망이 없다지만 또 한편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힘내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햄버거 먹어야 볼일 보고 와서인지 찐 배고파 서겁지겁 콜리오님. 진짜 햄버거 좋아하는 1인입니다. 1인. 아니, 어제 제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뽑아놨던 것 중에 몇 개가 그냥 지나갔네. 2613번님 어제 루틴대로 뒷산에 올라 산에 중턱에 앉아 도시락을 먹노라니 루틴대로라면 늘 뒷산에 가서 도시락을 드세요. 이야 참 최고네요. 부천 원미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시원했다고 2613번님 부러운 어제 사연 제가 뽑아놓은 거 좀 읽어야겠어요. 스캇 브레너의 라니님 신청곡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을게요. 스마일님 홍보 열심히 한다고 하고 8271번님이 하늘 성인님을 만났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늘 성인님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 성인님 곡을 한 곡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틀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허투의 목사님 오실 때 같이 오시라고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부인에게 오히려 정확한 말을 듣고 예, 돌아보는 남편의 얘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끌어주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십자가도 하다못해 십자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딴 나라 국기들을 다 들고 다니는지 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정말 염려스러우면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정말 국가적인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묵묵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길 이 나라의 리더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교회가 변하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면 세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네. 기적의 은혜 한 스푼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신청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자, 위드 로마서 16장 19절이죠.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엔 미련하라. 이 말씀 참 사도 바울의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J였습니다. 에브리데이 나갈 동안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사과즙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은 딱 600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딱 떨어지는 그분. 그래서 디딤돌 지금부터 지금이

그리스 40개 밖에 안 들어왔, 밖에 안 들어왔으니 이거 오늘 쉽지 않을 건데요. 자, 지금부터 디딤돌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디딤돌 해주세요.

제이어스. 네, everyday 날마다 주만 위에 살겠다고. 저도요, 저도요. 손들 분들, 저도요. 세 글자 오늘은 저도 아니고 저도요. 네, 올립시다. 오늘 사과즙 신장균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하시면서 사과 농장을 하시면서 그 높은 고지대 장수에서 키운 진짜 맛있는 사과를 집으로 확 내가지고 또 사평가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계속 하십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누님이 바로 신영균 권사님이신데 이 디딤돌 하셨어요 오늘. 디딤돌 해야 누군가 봤잖아요. 600까지 가려면 100도 안 됐는데 지금. 네, 달려오셔서 새싹들이 이렇게 가끔 디딤돌 하자 그러면 임대영님처럼 예, 늘 듣고 있다가 글을 남기시니까 저 기분이 좋고 반갑고 디딤돌 되니까 또 감사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네, 2625님 아유 반갑습니다. 진아님도. 3.1절님이 야호 오늘 엄마랑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고 왔어요. 아유, 어머니도 이제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따님과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3.1절님 앞으로 계속 쭉 오케이. 네, 제 노래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오늘 중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않는 태양님이 날이 뜨끈뜨끈하지만 바람

너 솔솔 부르주니 다행입니다. 캬, 맞아. 날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만 끝나면. 근데 바람도 푸는, 어? 감사하네. 예, 우리가 감사할 차지라는 게, 그죠?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게 이런 뜻일 겁니다. 그죠? 이인기 집사님이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하시면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달에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선교학교 중고등부가 태국 선교 아이들 연합 수련회 가서 해주나 보다. 아, 참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올 겁니다. 예. 주님, 여러분도 그냥 잠시 그 발걸음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해주시고 꽃순내님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디딤돌 같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현아이맘님. 다정한 그리스님 오늘도 달려오셨습니다. 최 여사님, 와, 반갑습니다. 언제나 진짜 변함없이 오시는 분이세요. 영육구 하나님이 짧고 자극적인 쇼츠가 아니라 성경책을 진득하니 볼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9858번님이 요즘 혼자 듣던 사평론을 오늘은 방학한 대학생 아들 시영이 함께 들어서인지 더 은혜스러운 사평론이에요. 야, 아들 옆에 있군요, 시영. 아이고, 방학도 보람되게. 예, 즐거워야죠. 방학이 즐거워야 되고, 진짜 신나게 놀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시간들도 수련회도 가고, 네, 또 좋은 봉사의 시간들. 남는 건 즐거웠던 기억보다는요, 누군가를 도와줬던 기억이 평생에 남아요, 기억에. 이 부자 나라 막 다니다가 어려운 나라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눠주고 하고 오면 결국 남은 여행 중에요, 멋진 막 관광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아이들, 네, 도와줬던 기억이 저는 남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방학, 행복한 방학, 평생 잊지 못할 방학 시영군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 그렇게 잘 보내시길. 김정선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아까 신청하신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중에 기적의 하나님 보내드릴 동안 오늘도 600을 넘어갈 기적은 또 일어나겠죠. 디딤돌 플리즈.

네, 기적의 하나님. 아시콘스 치유음반 중에서 기적이 상식이죠. 하나님 안에선.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기적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만 기적만 바라면, 예, 그것도 믿음의 눈이 없는 거겠죠. 우리 삶엔 오늘 하루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오이님이요. 토마토가 오이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아이디가 토마토 오이예요. 오잉? 네. 죄송합니다. 오전에 오이 소박이 담았는데 그 오이 소박이에 점심 먹어야겠어. 아, 맛있겠다. 뭐 딴 게 필요 있어요. 오이 소박이 하면 되죠. 그냥 막 잘라 숟가락으로 눌러서 탁 잘라내고 그 끝에까지 다 안 자르잖아요. 소박이 그 담아야 되니까. 부추. 아 참. 희민 희승맘님이요. 식사하셨나요 하셨는데 저는 식사를 꼭 거의 딱 두 번 방송 전에 먹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느낌이 이제 끝나고 먹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간단히 드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삼겹살 넣고 고추장찌개 끓여놓고 아 고추장찌개 최고인데 고추장찌개에도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돼지고기. 잠깐 일본으로 나간 남편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땐 제가 에어팟을 끼고 방송을 듣거든요. 주님께서 꼭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셨는데 아멘. 네네.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백민영님이 600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저도 출첵이 하시면 오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도움이 되죠. 뭐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몇 번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밥은 오늘 밤 맛있었습니다. 아니면 아 졸려. 아니면 반찬이 오늘 뭐였습니다. 이런 거 몇 번 더 쓰시면 디딤돌이 계속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번만 글을 쓰겠다는 생각 마시고요. 네, 디딤돌은 뭐 짧게 출첵 두 글자 써도 되고 축복받는 자님은 샬롬 한번 쓰셨고 출첵 한번 쓰셨으니까 두 번 들어오신 거죠. 이렇게. 네. 샵 7957 모바일 문자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나 레인보 게시판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은 일하고 귀는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600을 위하여. 영화 300이라는 영화 갑자기 생각나네요. 600을 위하여. 네. 일하고 식사는 하셨나요? 네. 아이디가 숫자로만 돼 있어요. 생일이실까요? 12월 19일? 아니면 나이? 여기에 웃어준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들이죠. 나이가 1219살이 황당한 말에 하나님께 항상 하루 종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방송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방송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민아 아나운서 송정은 아나운서 네, 최정환 아나운서 김은영 아나운서 또 누구 있죠? 네 많아요. 아무튼 많아요. 많아요. 우리 저기도 조이포이로 나가지 않는가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명희 아나운서도 1위로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젤라님이요. 짝꿍 점심 먹으러 와서 속초회 비빔냉면 와 속초회 비빔냉면 집인 줄 알았더니 직접 만들어서 드신 거예요. 이야 짝꿍 다시 사무실 가고 저는 커피 한잔 들고 출첵합니다 하셔서 맛있어

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까지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뭐 출첵하고 디딤돌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물으셔. 아, 그게 다 글자만 한 글자라도 남기면 그게 디딤돌입니다. 어떤 글자든 상관없으니까. 네. 많이 남겨 주실수록 600까지 한 글자를 남겨도 한 번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뭐 열 글자를 남겨도 한 번 추가되는 거니까 여러 번을 이제 나누어서 들어오고 예, 함께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양에선 현산문화재가 있군요. 현산문화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수변공원 근처에 사다고 합니다. 안 믿는 신랑이 결혼하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야, 아까 그분 힘내세요. 야, 야, 그거 봐요. 언젠간 반드시 꼭 네,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아요. 네. 사랑으로님이 디딤돌 영양사입니다.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아니 사랑으로님 이건 거지는 전기고문보다 더 고문인데요. 꽃게 된장찌개가 나온대. 대박 대박. 와 냄새 벌써 그냥 그 구수. 아 오삼불 오, 말도 못하겠네. 오삼불 고 기 부추 겉절이 모듬 야채 상추 깻잎 오이 고추. 야 쌈장. 내일은 오이 미역 냉국. 아 이거 쓰러진다 진짜. 오이 미역 냉국. 토요일엔 차돌박이 김치 볶음밥. 아니 토요일에도 나와요? 어디 회사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학교예요? 차돌박이 김치볶음밥에 생망고빠. 준비하신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양사시 더운 입맛 없다고 식사로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 신경 쓰입니다. 세상에 이 반찬에 식사를 안 와. 진짜 그분들은 진짜 부럽다. 반만 있

저도 이거에 반만 있어 달려갈 텐데. 힘내세요, 사랑으로님. 다니시는 미용실엔 조이 포를 계속 틀어놓나 봐요. 찬양 연주곡을. 아, 그렇죠. 그런 곡 많죠. 제가 다니는 다나지얼 아까도 계속 틀어놓고. 또 뭔지 모릅니다. 연주곡은요. 그냥 음악으로 알죠. 예, 모르고. 좋잖아요. 잔잔하고. 수연님은 청소하느라 아직 아침 점심을 못 먹었는데 집 정리는 언제쯤 다 끝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끝납니다. 어느 정도 하고 포기하고, 네,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었대요. 영육구원님. 세상에. 아침에? 점심 배가 부른데 그래도 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뭘 드셔야죠, 그래도. 아가퍼 워십의 찬양으로 라니님이 신청곡을 바꾸셨네요. 주님 무엇이라 말할 거예요.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자, 디딤돌 계속해 주셔야 돼요. 아직 300도 안 됐어. 600 언제 가지?

0: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 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시간의 선물.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무덥다고 할 정도로 벌써 30도가 매일 넘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이 빠지고 탈진되기도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가족을 둔 우리 식구들

친구들은 마음이 늘 쓰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온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부유해지고 넉넉해진 것 같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라 하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달을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면서 남들은 여유도 있고 쉬는 날 쉬기도 하지만 쉬지 못하며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지만 쉽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식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안타까이 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에 굳건한 믿음에 시력도 시선도 회복시키셔서 넉넉히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전쟁이 있었지만 마무리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 아오니 주님이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그 전쟁의 영향으로 어렵게 사는 모든 분들이 다시 웃으며 이 땅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그런 사랑. 네, 뉴클리언스였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서 달려오세요. 2부 시작됐고요. 오늘 사과집 드리려면 600번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4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은 넘어갔네요. 1부에서 여러분의 또 열심을 제가 기다리고 믿습니다. 네. 땡스님이 23년 만에 교회를 가신 남편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꼭 오리라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셔도 돼요. 진짜. 네네. 그날 반드시 옵니다. 땡스님. 하나님이요, 성경이 약속한 걸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기도합니다. 응원하고요. 은혜 한 스푼님이 더운 날씨에 바람을 넣으니 감사로 다가온다는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이야, 그러네요. 진짜.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예, 맞아요. 결국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미 넉넉해요. 이미 넉넉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데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없는 것과 불편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3일 그저께 오셨던 그 한비야 박사님은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시작한대요. 그냥 큰 소리로 한대요. 그 말이 참 도전이 받았어요. 저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맡깁니다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 한대요. 큰 소리로. 큰 소리 좀 안 하거든요. 기도방으로 들어갈 때도 자 기도해야지 뭐 이러고 하는데 그 말도 아니에요. 야, 자 기도해야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하루 시작할 때. 참 좋았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태연 씨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가로, 세로로 찍지 말고 가로로 찍고 이 조이포유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 삶에 큰 힘이 됐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찍어주세요. 저희가 편집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메일을 지금 태연 씨가 올려주셨는데 거기다가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와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하맘님이 친정엄마 드디어 어제 34일 만에 입원 생활 마치시고 집으로 오셨대요. 아이고, 폐렴과 폐혈증 진단 받았는데 재발되지 않기를. 여러분, 하하맘님의 어머니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34일. 야, 참 긴 시간이네요. 하하맘님이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다향기님은 사랑한 둘째 딸이 오늘 오전에 난임 시술 받고 2시간 누워있다 30분 후에 퇴원한다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새 생명을 위해서. 이 기도도 여러분 꼭 바다향기님의 둘째 딸 위해서도 함께 지금 5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노래를 7459번님이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기타를, 보통은 토요일 날만 이렇게 하는데

네, 노아의 야곱의 축복 그 전에 네, 장희주의 일어나세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찬양 집회장인 줄 알았다고 라니정님 많은 분들이 공연 집회에 갔던 기억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실은 이게 헤드폰을 끼고 하면 제 소리가 잘 크게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네, 두리맘 506님 같은 교회 분인 것 같아요. 보성복된 교회 김수옥 권사님 허리 수술 중이라고.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산책 때마다 듣는데 휴무에 집에서 들으니 더더 좋은 듯. 아, 그렇죠. 잠깐 듣는 그냥 마음 뭐 다시 사무실 들어가야 돼 뭐 해야 돼가 아니라 오늘 편히 들으시는군요. 여기서 만났님. 네, 여기서 만났네요. 자, 600까지 가려면 아직 150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한 번 더 다 예, 한 번씩만 더 디딤돌 뭐 모퉁이 돌 상관없어요. 무슨 글이든 상관없어요. 욕 빼고요. 부정적인 말 빼고 이상한 남 헐든 우리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네. 또 가끔은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올린 글에 여러분 글씨만 보고 화내지 마시고요. 아, 이분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혼자 계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헤아릴 순 없지만 올라온 글만 가지고 막 화를 내시거나 막 이렇게 대화를 하진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묵묵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장이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안 맞는 글들이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 그럴 때는 훅 거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지혜롭게. 네. 문자 한 건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일상이 말씀님이래 아이디가 일상이 말씀 와 오늘 남편 휴무라 함께 청취하며 내일 있을 목장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 대청소 집에서 하시는군요. 남편이 좋아하는 세상을 사는 지혜 아이 또 어떻게 안 준비하겠어요.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잠깐이라도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 공동체 후원하신 분들에게 호박이 풍년이라 20박스를 보냈대요. 2969번님. 맞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보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솔롱맨님 8년 전 라이브 집회 기억난다고 해주셨습니다. 마커스의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고 동방현주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여러분은 어서 들어와 디딤돌.

세상을 사는 지혜 동방현주였습니다. 오늘 600번째 들어온 분에게 신장균 목사님이 사과즙 50개들이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딱 50개 남았습니다. 문자 이제 50번째 안에 들어오는 분 누군가는 받게 됐거든요. 자, 도전. 지금부터 들어왔던 분들 상관없어요. 이건요. 예, 와서 한마디씩 더 해주시고 내가 사과즙 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한 끼 채우고 들어왔더니 창으로 새어들던 햇살마저 저만큼 비껴간 시간이네요. 사평론 여전히 찬양으로 울려 퍼지거늘 설사 디딤돌 하나 못 놓으랴. 디딤돌 던지노니 모두 딛고 가소서. 오설향님 참, 아이, 저희 참, 아, 오설향님의 사연이 전체를 기분 좋게 해요. 예, 너무 좋은 글도 감사합니다. 점심에 짜장 덮밥 먹었는데 아주머니가 나 몰래 계란 후라이 두 개 주셔서 대박. 송상섭님, 이거 개탄거네요. 이거 거의 뭐 로또죠. 계란 후라이 두 개가 점심시간에. 야, 평소에도 좋은 손님이셨나 보다. 친절한 손님 있잖아요. 인사 잘하고 컴플레인 없고 네, 배려하고. 아, 참 좋다. 베리베리님 항상 듣긴 하지만 한 문장 보내기가 그리 어려울까. 이 게으름 더우니

라는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로 보고파 하지만 우리 함께 한 순간 이젠 주말의 명화 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풋내 가득한 첫사랑. 아유 그냥 기억나시죠? 조조 할인 가면 500원 깎아주고 했던.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얘기겠지만 이건 추억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문득 우리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사랑도 풋풋하지 않았나요? 아무것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됐고 그게 그냥 주말의 명화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첫사랑은 그리움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우리 가슴에 늘 남아있어야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또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곡 어때? 이문세 이적. 아 진짜 조조할인 보러 간 적 기억나네요. 요새 없나요 조조할인?

600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두 곡 듣고 이제 마지막 발표할 겁니다. 4180님이 CBS 후원 요청 목사님 영상 봤는데 의자가 목받침이 낡은 것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복음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저도 후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 아내가 마음을 열 것입니다. 참 귀하네요. 네, 가족의 구원 무엇보다도 아내와 딸과 온 가족이 예수 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벌써 힘이 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CBS는 실은 마이크도 너무 오래됐고요. TV도 스튜디오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무엇보다 주의 포유는 예산이 참 없어서 이번 개편은 좀 그렇지만 다음 개편엔 좋은 또 사역자도 들어오면 좋겠다. 한 분 정도 더 들어와도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 후원 집회하자고 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사례 교회에서 사례 준비 안 해도 되는 집회거든요. 네, 각 교회 교인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Joy for You, 네, 24시간 찬양 방송을 위한 집회 목사님께도 한번 부탁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초롬 하나님의 은혜 조성곤입니다. 주의 은혜라.

네, 조조 할인. 아, 회계한 건데요. 전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그 진짜 화장실로 넘어 들어가서 영화 본 적도 있어요. 주님 회계한 거 아시죠? 성도극장 홍제동. 아, 기억나네요. 옛날 추억이 쫙 올라온.

조성곤 주의 은혜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롱이었고요. 사과즙 당첨된 병원 가서 쌤들과 나눠 먹어야지. 밝은 구슬님. 야, 거북씨님 600 가사. 순례자 디딤돌. 막 순례자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사과즙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예나리님 사과즙 당첨되길유. 사과즙 디딤돌 막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당첨자는 여러분이 디딤돌 해주셔서 가능한 거죠. 오늘은 안젤라님 완전 축하드립니다. 안젤라님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은 700이 넘었어요. 네, 700이 넘었고요. 안젤라님이 딱 되셔서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된 거죠. 디딤돌 추가해 주셔서. 루디아민 좋은 음악 찬양과 경배 감사합니다.

봄보로봄님은 이번 주 토요일 전 직원 동료들과 일찍 영화 보러 가요. 야 예매는 다른 분야에서 조조할인은 모르겠고 워낙 제휴카드 할인이 아주 요즘은 또 제휴카드 할인이 있죠. 재밌게 보고 오세요. 네. 멋진 여자님이 지난주 1군단 예하부대 약인 피자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PX들러 정관장 홍삼 액기스 5박스 구입했다고. 목사님이 응원용으로 구입했다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주려고 사는 그 기분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벌써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비타민 희수님, 아, 요즘 바쁘죠? 네, 그래도 언제나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채니 님도 오셨어요. 매일 귀팅하는데 출첵 인사는 오랜만이라고. 정말이네요. 유난히 오늘 찬양이 마음이 와닿는다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11년 가까이 되면서 한 번도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한 적이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네, 사랑하고 다 사연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모도에서 꿈방구님 오셨어요? 성모도 한번 가야 되는데 밴댕이 회 먹으러. 자 이윤수 좋으신 하나님 예,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신청곡 또 올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선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수호족 가운데 노란 종달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는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는 놀랍도록 우리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바람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6월 중순에 부는 바람도 어쩌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겠죠. 노란 종달새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크고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작고 힘없는 아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래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수호족 원주민의 기도처럼 고요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찬송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노르웨이 작곡가 올라 예일로의 합창곡 더 그라운드 대지를 김종현이 지휘하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님은 내 호흡, 강중현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하이든이 작곡한 찬송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에 이어 노르웨이 작곡가 올라 예일로의 더 그라운드, 대지를

0: 인천시립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고윤희님, 마라나타님, 삼남매 아빠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폴라리스님, 푸른동사님, 파리가제트님, 스마일님, 당구님도 오셨고요. 아, 장기영님, 이은주님, 마라나타님, 시기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진영님, 지난 아나운서님 목소리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 앞으로 또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애슐리님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4시를 계속 기다렸어요. 민민하하님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목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아스농부님은 더워도 너무 덥다 못해 뜨거워요. 건강 잘 지켜보아요 하셨어요. 태연님 오늘 자외선이 강해서 양산 쓰고 나왔다고. 오늘 낮엔 진짜 그럴만도 해요. 양산 요즘엔 필수품이죠. 경수님이 합창 들으시면서 천상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엄숙하네요. 여주왕자님도 요즘 계속해서 출첵 도장 찍어주시고 계셔요. 진행자님의 멘트는 적지만 왠지 평온하고 거룩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1시간 방송 시간 좀 짧지만 알차게 듣기 모두 할게요. 코스모스님은 오늘 집에서 듣고 계실 애청자 김청자 어머님과 1시간 함께 할게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입생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방송국 근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집으로 향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오늘 경기가 있는 나라들의 찬양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경기를 치른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찬양입니다.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시에 영국 작곡가 허버트 페리가 곡을 쓴 Dear Lord and Father of Mankind, 만민의 어지신 아버지를 캠브리지 킹스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널리 불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 소개해드릴게요. 만민의 어지신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정의의 옷을 입히사 순결한 삶과 봉사로 충성케 하소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멋진 해안과 풍경을 자랑하는 도시 두브로브닉으로 잘 알려진 나라죠. 아드리아해 동부 해안에 있는 유럽 국가 크로아티아의 성가 오체나시 주기도문을 크로아티아 해군 클라팝 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나마와 경기를 치른 서아프리카의 가나,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와 금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요.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답게 찬양도 아프리카 전통과 현대 가스펠이 잘 어우러져서 연주됩니다. 가나의 대표적인 합창단 베델 리바이벌 콰이어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곡 예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연로된 Father of Mankind, 만민의 어지신 아버지,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크로아티아의 성가, 오체 나시, 주기도문을 크로아티아 해군 클라프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나의 대표적인 합창단 베델 리바이벌 콰이어의 찬양이었어요. 예수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양식을 받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서울 무태탑창단의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윗과 요나단에 이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의 선율과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선율이 어우러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드 바흐 소마트리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유반성님, 감셋 3cm님, 참마무르님, 엠버와 앵순이님, 희민희승맘님, 주하랑님, 안젤라님, 리비님, 제이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풀님도 계시고 김숙희님도 계시네요. 비공개님이 혈소판을 자주 하다가 오늘은 헌혈, 전혈하는데 금방 끝났네요. 달리기에 진심이신 전진님, 저는 헌혈에 진심이거든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헌혈 하시는 분들, 와, 저는 해봐야지 하면서도 그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는데 정말 멋지셔요. 보조개님이 저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9시부터 6시까지 조이포유 찐 애청자라고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커피한기님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힘, 찬양이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말씀 읽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남겨주셨네요. 커피한기님 늘 조이포유 틀어놓다가 남편분을 전도하게 됐는데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지네요. 신혜숙님이 리모델링 하느라 딸 방을 정리하다 보니 머플러 스카프가 한 박스나 나오네요. 양이 만만치 않아 커피 한 잔도 타고 스트레칭 하면서 정리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야 하나씩 두르고 나가죠. 또 안 보이는 곳에 놔두면 몇 년을 안 써도 모르더라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보라미님도 병원 갔다가 마트에 신비복숭아가 있어서 몇 개 사서 집사님 나눠드리고 집에 와서 씻어 맛보니 맛있네요. 그런데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철 과일이죠. 저도 오늘 점심에 샐러드 먹었는데 이제 딸기 대신에 복숭아 샐러드가 나왔더라고요. 제철 과일 제일 맛있죠. 많이 드세요. 사형제 맘님은 토요일에 아들 현호와 외출합니다. 현호 친구가 보디빌더예요. 대회가 용인에서 있어서 만나러 갑니다. 시합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폭풍수다도 해야죠. 대학교 1학년 때 현호를 멋지게 발표해준 친구랍니다.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는데 눈호강하고 오시겠는데요. 예, 멋진 또, 사나이들이 또 나올 텐데 응원 열심히 또 하시고요.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형제 맘님 잘 다녀오세요. 오늘 고윤희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 애청자신데 또 생일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커피빵 받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오늘 생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애슐리님이 특송이 있다고 이 곡 남겨주셨어요. 우릴 사용하소서 세이 김정석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병준의 피아노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북아메리카 원주민 노란 종달새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저녁 노을이 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6월의 긴 해는 붉은 빛으로 물들며 저물어 갑니다. 노란 종달새의 기도는 말합니다. 내 삶도 노을처럼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요. 부끄럼 없이 깨끗한 손과 맑은 눈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형제보다 위대해지려 하지 않고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려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올포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찬양 부르는데 생겼어요. 오늘 부른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특히나 이 대목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1: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또 사실 감격해서 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모두들. 근데 사실 배은 망덕이에요. 내가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못 박아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그러니까
2: 맞아요. 이게 사순절 기간에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있다가 부활절 되면 죽었던 제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0: 그게 정말 살아나?
2: 네,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3: 지금도 무서워요.
4: 어떡하죠. 정말 이 믿음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셨던 이 두 분께서 정말 두 분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절망이 실망할 것도 없는 게
1: 뭐야 갑자기.
4: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사명이 있으셔서 못 박히신 거지만 왜 나까지 왜 저까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또
5: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4: 제가요?
5: 근데 바울도 그래요.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왜 목까지 박혀야 하나.
4: 이래서 우리가 아직 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해야 되나?
4: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못 박혀야 이런 소리를 안 할지 귀에 못이 박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1: 괜찮네.
4: 여기다 박아.
1: 괜찮네.
6: 우리 잘 안 죽습니다 원래.
4: 그죠.
6: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다시 이제 금방 부활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7: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전 교인한테 이만한 못을 나눠주더라고요. 아마 사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박으라는 얘기 같은데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나? 어떻게 보면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정리는 됐지만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올포원이 다 좋지만 오늘은 정말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 네, 진짜 못을 가지고 확실하게 때려 박으면 확실하게 느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막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올포원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0: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말씀의 전후 그 맥락을 살펴본다면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가 목사님부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고 신앙이 인격으로 연결이 되고 신앙이 일상과 일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죽음이 함께 동참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인 헬라어 시네스타 우로마이는 한 단어로 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죄와 정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그게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처소삼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자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셋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고 싶습니다. 연락을 해왔어요. 아니 출산을 앞두고 네가 필요한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왜 섬기려고 하니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돈들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도와주도록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

0: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제가 청년 때 이런 게 좀 유행하다 싶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이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이렇게 못 박는 흉내를 하고 난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련회 끝나곤 했습니다. 좀 센 교회는 관을 갖다 놓고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어. 왜? 그럼 아무리 해봐도 그때뿐이지 한 달쯤 지나면 또 아까 우리 패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부활하고 뭐 옛 성질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은지 이제 요즘은 뭐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죠. 저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이 문제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한데 아 이 딜레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두 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참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신비로운 은혜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생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이죠.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한 것처럼 부활에도 연합한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죄인이었던 나 사단의 종의 노릇하던 죄밖에 지울 수 없던 죄인인 내가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 죽는다는 얘기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죽어버리고 의인으로 거듭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설명하다가 바울이 또 세례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예식이 세례식이었어요. 의심이 됐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첫 번째 예식이 장례식이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장사 지내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죽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인이었던 나의 옛 신분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죄짓잖아요. 그죠? 저도 세례받고 나서 그냥 또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고 관에 들어갔던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2: 저 관 들어갔다 왔습니다.
1: 관에 들어갔다 왔지. 근데 여전히 그렇잖아.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여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5절에 로마서 4장 전체가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해하면서 이 딜레마가 좀 풀렸습니다. 이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에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진창인 걸 아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관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런데 의인이라 여겨주시면서 내가 네가 엉망이라는 걸 아노. 그런데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온 속부터 시작해서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는 의지가 담겨진 단어가 여기심이고 로마서 전체에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4장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너 세례받았고 나서 또 죄 졌다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여겨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1절이죠. 너는 죄에 대한

0: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겨라 라는 거죠. 네가 세례를 받은 세례신자지만 또 죄를 졌다 해서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래도 의인이라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걸쳐서 진짜 하나님 형상 닮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를 만들 거야 이거를 여겨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십자가를 성경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자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서 매일같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못 박아 될 것 명단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신의 소욕,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은 내 마음 씀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습관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됐다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새로운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저 자신, 오늘 너희는 의인이라 여기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너무 그 앞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공통적인 그 대표적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렇게 이 말씀 두 분이 워낙에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많이 와 닿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이 시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못 박혔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도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못 박히지 않았는데 못 박힌 겁니다. 더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완료 수동태라고 쓰여졌다고 얘기했는데 완료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 죽었죠. 실제로. 또 실제로 그거 진짜 죽었을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을 바울이 한 것인가?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초청한다, 인바이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확인시키는,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그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인정, 우리가 주라고 인정하는 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하였고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안 돼요. 안 돼. 이게 매일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고민했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야.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말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내 욕망을 쫓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걸 옛사람, 올드 셀프,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걸 다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부도덕한 목회자 얘기나 또 탐욕스러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그건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죠. 왜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나는 매일 패배하는가? 또 이겼다, 졌다, 정말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실 제 눈에 들어왔던 분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진짜 고맙죠. 바울이 우리 대신 할 말 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뭐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도 똑같이 바울을 사랑하셨지만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끝났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해서 구원받은 자로, 사함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맨날 헤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0: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못을 박는 삶. 저는 이거를 자기 부인의 수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육을 제어하는 수련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따가 좀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이 몸을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추구할 수 있다면, 야, 이런 말 안 합니다. 난 정말 난 왜 이래야 왜 이래야라는 말을 그만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지나면 그땐 왜 이래야라는 말을 그만하고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이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 우리 궁금증에서 출발했는데 설교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들으셨어요?
2: 제 노래도 제 노래 중에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만든 노래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요.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중간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사실 되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게.
3: 네, 맞아요. 이제 십자가 하면 두 개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제 십자가까지.
2: 사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입으로는 이제 고백 많이 하는데, 왜 내 안에는 두 자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존하는 걸까요, 목사님?
3: 맞아요. 근데 이게 육체를 가진 이상 불가능한 미션이 아닐까 좀 싶은데, 목사님들은 이 부분이 좀 괴롭지 않으신가요?
2: 목사님들도 괴로우실까요?
4: 맞아요.
3: 그러니까요.
4: 괴롭죠.
2: 있으세요?
4: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괴로우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한 이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이 갈등도 끝이 나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한은 내 육신 안에 있는 한은 요 갈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해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란 말은 이제 힘이란 뜻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사망의 법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두 개의 존재가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고민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만드는,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개가 있고 조그만 개가 있어요. 누가 이기죠?
2: 큰 개. 사나운 개.
4: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인 개가 이깁니다. 이게 유명한 예화예요. 아무리 조그만 개라도 막 영양식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막 갈비탕 먹이고 한 달을 먹이고
2: 소갈비.
4: 덩치 크게 파던데 얘는 한 달 내내 물만 먹이고 한 달이다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조그만 진돗개가 물어 뜯어버리죠. 마찬가지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지만 내가 누구를 먹이느냐가 승리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와 또 말씀과 자기 부인과 또 찬양과 예배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충만하게 해드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일 수가 있고,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란 어마어마한 분이 와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소멸해버리고 기도

0: 말씀도 순종도 안 하고 자꾸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막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하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 요게 그냥 세져서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자아 가운데 매일매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다란 말이 자오란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창호 형제 막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2: 매일매일 싸우면서 지시는 것 같아요.
3: 하나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고 네. 한 자아는 거의 뭐지? 예,
4: 거의. 싸움은 없는 거 아니에요?
3: 일방적이죠.
5: 여하튼
1: 힘을
5: 이제
1: 키워야겠네.
5: 뭐 이렇게 예. 지는 게 맞아요.
3: 아, 그렇습니까?
5: 아니, 지는 게 맞죠.
4: 위로가 되는.
5: 일단 주님이 그걸 아셔요. 지는 거. 우리가 지는 거 다 아시죠. 아시니까 베드로도 용서하고 마지막 지점까지. 근데 이기는 방법, 우리 목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7장 24절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앞에 7장 앞부분에 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걸 자세히 봤더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야, 나는 진짜 죽을 몸이다. 나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25절 24절과 달리 25절이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굉장히 아주 묘한 그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24절과 25절 사이에 감사라는 말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절망하던 자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25절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용인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네가 지금 육신으로 그냥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모습 다 안다. 근데 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도 못해. 한 시간도 못 기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화내지 않았어요. 발로 안 찼다니까. 나 같으면 한 대 후려 갈길 텐데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그 말씀하시고 세 번째 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셔요. 약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창호 형제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조금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뭐 교회에서 아, 그 뭐 올포원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집사 직분 줘야겠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본질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 어떤 존재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아,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개방하여서 드러낼 때 그분이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나는 정말 사망의 몸 정말 비참한 존재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돼요. 아, 근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네. 욕망의 노예입니다.
1: 고백하신 거죠? 네.
6: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

0: 다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실은 성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되 크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였잖아요. 우리가 유다의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고 베드로의 길로 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아 정말 역시 돌아갈 곳은 사랑의 십자가뿐이구나 굉장히 울컥하네요.
2: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아버지 가슴에 더 이상 못 박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들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이 모든 거에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거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무엇을 죽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2: 또 그렇게 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하정환 목사님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뭘 못 박아야 되느냐. 내 손을 직접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은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육신의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겠죠. 욕망, 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적 흔들림, 이게 보통이 아니었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만큼 내 안이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수도원에서 소위 수도적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정의 훈련의 방식들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흘러나오는 것들이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런데 내 안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내면적 어떤 강력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의 측면 중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르짖고 보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만 간절히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무의식과 내 내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죄들 가만히 두면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닌가 이런 훈련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변화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빚진 사람들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5: 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좀 절감하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그것을 절감하셨고 또 고백하셨는지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6: 개인적인 간증. 근데 전 세례받을 때 그걸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은 이제 침례식이니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0: 네, 나옵니다. 그때 그게 장사된 바 된 거다 할 때, 아, 내가 이게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날 때, 제가 굉장히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을 좀 이렇게 좀 들었어요.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아, 마틴 루터 얘기하셨는데, 루터가 정말 영적인 삶을 원한다면 매일매일 세례받았던 날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뭐 죄를 짓고 싶거라든지, 뭐 화가 났다라든지 그럴 때, 제가 세례받았던 날을 돌이켜보고, 그 사진도 보죠. 그러면서, 아, 제가 아까 그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심이란 말이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진짜 완전히 진짜 성숙한 내 자녀로 만들겠다 하는 게 여기심이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여기죠. 아, 내가 이제 죽은 자인데, 아, 내가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혈기 부리면 안 되지. 제가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죄책감에 빠졌는데 여기 있는 거죠. 아, 이래도 불구하고 하나 여전히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나도 언젠가 뭐 의인이 될 텐데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꾸 이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좀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비교적. 예, 그 얘기는 여전히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고3 때 믿었는데 담배 바로 끊었습니다. 근데 술은 6살 때부터 마셔가지고 이렇게 쉽지가
2: 않았어요. 16살이요?
1: 6살이요. 예, 아버지 몰래 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술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3년 더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술주,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신문 배달 2년 하면서 이렇게 욕설, 이렇게 마귀의 방언이라고 하죠. 이게 막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비교적 예수님 믿고 나서 쉽게 없앨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경험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제가 신학대학 4년 동안 실험했는데 4학년 2학기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라고 100% 확신하기 전에 저는 신대원 신학을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2년 동안 그 확신이 안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 전에는 저는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제가 100% 확신할 정도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내가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한 게 아닌가, 이게 조바심이 있어서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합격을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있으면 저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제 뜻을 못 받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선명하게 깨닫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0: 기도했는데 정말 창세기 12장 1, 2, 3, 4절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주 선명하게, 이것은 성령의 거역할 수 없는 감동감화 교통교제고 인도하십니다라고 확실히 깊이 경험하면서 제가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때 받았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제 목회 사역에 평생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자. 이것이 이제 제 뜻을 내려놓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정말 성령의 깊은 인도함을 받았던 그 기억입니다.
1: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확실한 건 이렇게 십자가로 주님과 연합할 때 내 힘으로만 짊어지려고 할 때보다는 확실히 가볍게 죄와 짐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꼭 붙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도 말씀을 읽다가도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시청자 질문 코너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상가 목사님부터.
0: 네. 너 안에 나 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2: 네, 저에게는 매일매일의 싸움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이다.
3: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나에게 이제 나도 매일 못을 박습니다란 고백이다.
1: 자, 우리 올포원가족 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4: 전 한마디로 생각보다 괜찮다. 네. 이게 뭐 거의 뭐 연초에 경험을 하잖아요. 아, 성경 통독해야지. 말씀 쭉 읽고 새벽재단 이제 싸우면서 신년에. 근데 모르겠어요. 나이를 들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그게 옛날보다 힘들지 않고 새벽에 주님이랑 기도 만나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스도 함께하는 게 되게 행복하네. 더 괜찮네. 이걸 경험하셨으면 해서 생각보다 행복하다.
5: 저는 잊고 있었던 제 2집 앨범 타이틀곡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6: 네. 부모님 가슴에 그만 받고 내 가슴에 박아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6: 그래, 그만 막, 그만
1: 두 분, 막. 두 분 부모님이 또 올포원 애청자분들이셔야 되시네요. 네. 네, 좋아하시겠네요.
6: 또 저희 부모님은 또 당시 다 자기 부모님께도 박으시지 않았어요.
1: 네. 자,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주님과 손잡고 끝인사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8: 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1: 하나 되는 시간.
9: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사람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게 된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구

0: 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뭔가 조용히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산이나 바다가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머리를 비우는 분도 계시겠고, 반대로 막 복잡한 도심 속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죠. 배경이 뭐 어디든 간에 중요한 건 그곳에서 기록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을 글로 써서 이걸 시각화하면 우리의 뇌는 그 문제를 좀 더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쓰면서 시각화되면서 정리가 쫙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뭐 간단하게 끄적거리는 메모나 일기 혹은 뭐 필사 등의 이런 기록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마음 청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혹시 비워내고 싶은 마음의 소리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샤시를 들으면서 한번 끄적여 보시죠. 뭐 사연도 좋고 아니면 혼자만의 메모도 좋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듣고 또 공감하다 보면 정리가 싹 되면서 개운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좋은 씨앗의 영혼의 닷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춘수님은 샬롬 안동은 지금 출근길인데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질까? 빠른 걸음으로 총총총 가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준희빈님 어제 내렸던 비로 오늘 상쾌한 아침 그리고 첫 곡.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지금 곳에 따라 약간 지금 비구름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 주변은 오늘 아침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화창합니다.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데.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저는 글쓰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낙서가 아닌 마음 청소라는 이말 와닿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와, 이거 좋다. 글쓰기 앱. 그냥 거창하게 각 잡고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날 때마다 옮겨져. 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저도 앱까지는 아니고 스마트폰에 그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뭐 방송 오프닝이랄지, 아니면 누굴 만났을 때 하면 좋을 어떤 그런 뭐 질문들, 이런 거. 근데 그거 아시죠? 생각났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한 10초 지났을 뿐인데 생각이 안 나. 그 아이디어가. 완전 진짜, 아. 그래서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 메모장을 좀 이용하고, 나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바로 옮겨 적는 거죠. 저장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글쓰기 어플요. 이런 것 무료 앱도 많이 있죠. 글쓰기 무료 앱.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행지기님은, 근데 사무실 도착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저 이벤트 기한 쓸 때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를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적어서 이벤트를 만들곤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글로 쓴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메모하면서 끄적이면서 그냥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생각을 다 생각나는 대로 꺼내놓으면 그 안에서 뭔가 또 실마리가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낙서도 좋고 간단한 메모도 좋고 매일 뭐 일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기도 너무 좋죠. 일기. 필사도 좋고 또 샬시에 보내는 뭐 어떤 뭐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댓글도 좋고 뭔가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 정리가 된다는 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요즘에 너무 많이 우리가 또 AI에 의존하잖아요. 이거 좀 해줘. 뭐 작성해줘. 나만의 생각을 좀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적어내다 보면 이게 단순한 낙서, 메모가 아니라 일종의 마음 청소가 될수 있다. 아, 요걸 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난초님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읽고, 진짜? 난중일기 읽고 있는데 일기를 한 세네 줄 정도로 쓰셨더라고요. 저도 일기를 쓰면서 마음 정리 되는 것 같습니다. 세줄 일기 강추해요. 남기셨는데. 그렇지. 이게 막잘 쓰려고 거창하게 하려다 보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나만의 속도로. 세줄 일기도 참 좋다. 오늘 있었던 뭐 좋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인상적이었던 거, 좋았던 거 혹은 슬펐던 거. 오, 세줄 정도로 딱. 좋습니다. 야, 난중일기 읽으시는구나. 임진왜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 일기도 좀길 텐데. 제가 막 듣기로는 그 누구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일단 날씨, 수군이니까. 수군은 또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바람. 그런 거 맞게 적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난중일기도 뭐 특별할 거 없이 뭐 오늘은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궁금해지네 갑자기 난중일기.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장문의 사연,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또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데이빗 쿠 구현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계영이 하루를 시작할 땐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옛꽃 켈리님께서도 역시나 나의 취향 저격 심쿵 선곡 좋아.

남기셨고. 푸른 동사님, 여기 여수인데 안개 낀 아침입니다. 샬롬 인사를 건네요 하셨고. 삼남매 아빠님께서도 비가 오려나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어제 저녁 퇴근 무렵에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네요. 다들 우산 챙기시고요 라고 남기셨고. 요즘에 그 약간 게릴라성 소나기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우산 같은 거 좀 챙기셔서 가방 안에 딱 넣어놓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든든하시지 않을까. 이름만 배우님도 와주셨고요. 새싹 가족 반갑습니다. 헬스장 와서 운동 시작해요 하셨고. 2102번님 부산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네요 라고 부산의 날씨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세라별님, 저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여러 글을 써놓습니다. 조이포유 글 올린 것도 있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아, 내가 이때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요. 좋은 글은 다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급할 때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카톡에 뭐 사진이랄지 뭐 글, 왜냐면 나만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에 남기면 이게 정말 어떤 뭐 클라우드처럼, USB처럼 저장이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요즘에도 카톡 내용도 수정하기도 돼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팁이 있어요. 급하게 어떤 생각 정리하고 남길 때 그 내 카톡 창에다가 나한테 보내는 거죠. 나한테. 세라벨님. 좋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님께서 샬롬,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제도 샬롬 CCM 들으며 퇴근했습니다. 만볼 걸었네 라고 남기셨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조이포유 개편으로 인해서 저녁에도 샬롬 CCM이 재방송으로 한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새 프로그램이 들어설 때까지 잠시 재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이님은 저 오늘 월차입니다. 강아지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남기셨고. 그치, 지금이 좋죠. 지금이랑 이제 해 떨어지고 저녁 지음에 낮엔 더우니까. 강아지 산책.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은 출첵 남깁니다. 어제 한 120cm 높이의 가구를 저 혼자 1층에서 현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엄청 뿌듯해요. 지금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듣는 중이라고 남기셨는데. 야, 키보다 높은 어떤 가구를 뭐였을까? 수납장이었을까? 이거를 들고 혼자 현관 밖으로. 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 삐끗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요령 같은 게 있으셨나 보다. 야, 대단하십니다.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들을게요.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곡은 우리 닉네임 트리니티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크레이브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했습니다. 우리 살랑살랑님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등교하고 잠깐 앉아서 인사 건넵니다. 와, 저 고등학생 시절 처음 들었던 솔티 샬롬 노래 선교단 노래 들으니까 좋다.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 사라님도 아침부터 오늘 날씨 아주 그냥 쨍하네요. 다들 평안하셔요 하셨고 우리 분홍토끼님도 샬롬 노래 선교단 저 초 중등부 때 그때 성가대 찬양으로 많이 했는데 추억에 잠깐 잠겨보는 오늘 아침. 시간이 흘러도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곡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한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다시 또 동심으로 돌아가죠. 어릴 적에 들었던 그런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곡들 들으면 추억이 또 생각납니다. 닉네임 비오는 날님 훈디 어제 일자리 구하게 진심

꿈이었던 저 사연 남겼잖아요. 근데 커피 응원해 주셨던 훈디의 응원 덕분인지 어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온거 있죠. 면접에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대로 취업까지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출발할 예정이에요. 또 소식 남길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고. 너무 잘 됐습니다. 야, 일단 1차 관문 통과. 그죠? 서류에 합격한 거잖아요. 야, 그래요. 면접 오늘이신 건가요? 잘 면접 보시고. 일단 어떤 그 나의 열정. 나는 준비가 됐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열정을 잘 전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찬이맘님은 훈디 며칠 전 병원에서 중간 검사 떨리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결과 괜찮답니다. 다음 진료 때 보자고 하셨어요. 또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화이팅! 잘 됐다. 잘 됐다! 아, 그 마음속에 그 찜찜하잖아요. 이런 검진, 뭐, 검사 앞두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 제일 마음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그러는데 이제야 개운하게 아주 산뜻하게 그 마음속 짐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 너무 잘 됐어요. 닉네임 제니 할멈님, 오늘은 목요일 저 실버대 교사인데요. 오늘 방학식 합니다. 2학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신청곡 마지막 날에 듣고 싶네요 하셔서 치유 음반 중에서 마지막 날에

제니 할머님의 신청곡이었죠. 치유 음반 중에서 마지막 날에 들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좋으신 하나님. 2부에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송인 김재동의 말이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크신 아버지, 잦은 야근으로 무겁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격에 맞지 않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그 크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내가 가장 작아질 때 행복한 것을 알게 하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동일 온 땅의 주인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이제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우리 제키리님 또 박종수님 배상진님 하다샤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규님도 2부 듣고 계시고요. 준이빈님 예. 파리가제트님 샬롬 반갑습니다. 예. 보물세가지님도 레이니와 함께 또 와주셨네. 반갑습니다. 예. 클레란스님 훈디 저도 어제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수술 잘, 아, 잘 됐다. 예. 6개월 후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더 하라고 하셨어요. 아, 일단 수술 잘 됐다니까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와주셨고 선곡이 좋아서 게시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까 1차 면접 통과하신 분 응원해요. 저도 경단녀 담을 넘기가 힘겹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연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렵니다. 아자! 라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예. 취업의 그 벽을 뛰어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마커스의 왕이신 하나님 준비했고요. 월십곡 좀 이어갈까요? 토브 월십의 생명 주께 있네.

0: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기뻐하며 왕께, 그리고 앞서 토브 월십의 생명 주께 있네 였죠. 우리 미라클 퍼플님이 와, 생명 주께 있네, 이 곡은 올 1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저희가 따갈로그어로 준비한 곡이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밀려옵니다. 안티폴로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 아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이렇게 한번 탁 다녀오면 그때 어떤 그 교감했던, 함께 예배했던 그 추억들이 두고두고 오래 남죠. 예. 저는 그 방금 들은 기뻐하며 왕께 이 앨범, 이게 아마 전하세 예수 4집인가 그럴 거예요. 예. 저 대학 시절에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미리 교사 강습회 다녀오고 이러면서 받은 이제 교보제들 이제 막 만들고 또 성전 미화 꾸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 성전 미화, 분노의 가위질 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노동요처럼 배경음악처럼 들었던 게 전하세 예수 4집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이 곡을 들으면 그때 20몇 년 전의 일들이 아직도 막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가위질하고 오려 붙이고 양면 테이프 막 사용하고 떡볶이 먹고 교회에서 비빔국수 해주시면 또 그거 먹고 그랬던 또 시절이 생각나네요. 마커스의 왕이신 하나님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커피향기님께서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가 너무나 좋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네요. 참여월십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해요. 청하신 곡 챙겨왔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님께서 훈디 저 23년 직장생활 퇴직 이제 100조 된 지 3주차 딱 됐습니다.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마무리 짓느라 좀 정신 없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새벽 차량도 하고 남편 아침도 챙기고 우리 아들 등교 준비도 도와주고 일상을 이렇게 좀 누리다가 직장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신청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23년 열심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으면 이런 또 쉼표, 숨 고르는 시간 너무나 필요하죠. 예. 이 시간 잘 누리시고요. 청하신 두 곡 듣습니다. 참여월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울, 내 길 더 잘 아시니.

운전하는 중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느 아기 엄마가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이 돼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가 나지 않은 사람

0: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네요.
0: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사랑은 걱정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부부간에 늦으면 서로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걱정하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 연락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큰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롬갓 예수께로 가면이었고요. 조준모 그의 생각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사랑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긴밀하게 연락하는 소통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사귐이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돼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럼 됩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9시 46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0958번으로 사연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날. 근데 아무도 출근하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안 해줘서 제가 그냥 자축사연 띄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남기셨나. 아, 일단 축하 축하. 아, 제가 저라도 이 축하의 행렬 일바로 우리 0958번님 축하드려요.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9022번으로 우리 고윤희님께서 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윤희님 축하 축하 축. 우리 산들바람님께서 훈디 오늘 제 생일입니다. 한동안 39에서 40 언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30대랑 진짜 영영 안녕이에요. 부록이란 나이가 참 먼 것 같았고 그쯤이면 어른다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성숙하고 도리어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40대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겹겹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자축사연 역시 남기셨는데 또 이 40 되면 또 이때 만나게 되는 여러 인생의 기쁨들 또 있습니다. 예. 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여정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산들바라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브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해드렸고 우리 닉네임 16호님께서 오늘 결혼 20주년 맞는 날 축하해주세요. 16호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닉네임 무비보세님께서 단양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단양 잔도로 산책 났다 오니 너무 더워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이 자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네요. 조이포유 들으면서 찬양 따라하며 걷는 중. 사연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좋네요. 라고. 아,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또 자연도 누리고 아 너무 좋습니다. 닉네임 하와이님께서 큰 조카가 토요일 결혼식하고 우리 현아 조카는 공기업 시험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공부함이 힘들었던 조카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이모가 응원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남기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범키가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전합니다. 우리 현아님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모두 꽃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운 것 하나 없는 우리 앞에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도 이 몸을 아끼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하나님은 외아들을 서울 방아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라 부르시고 내 자녀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현주의 찬양으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권호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은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록수님께서 말보다 행동에 지나침이 없는 겸손하고 현명한 오늘을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내매기와 함께 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사랑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여름이 와도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박운성 님께서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피널라떼님께서 청해 주신 박종호의 나를 봐도 없어서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배상진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웃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자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 또는 그가 웃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90세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놀리듯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순종은 기쁨을 잉태하고 믿음은 웃음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또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웃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웃음을 잃으셨습니까? 오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밝은 미소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환한 부니엘의 미소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0: 기쁜 소리 들리니 한국 선명회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오직 주님과 함께님, 나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푸른동사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애타게 주님을 찾는 길 잃은 양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기도 들어가죠. 내 눈으로 보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작은자님께서는 늘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딸이 영국 옥스포드에 있어서 지금 집사람과 함께 영국에서 듣고 계시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이런 글도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그리고 따님 얼굴 많이 보고 오십시오. 유풍길님,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함께하는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53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하면서 출근길 나섰습니다. 새 소리도,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도, 이 시간에 시원한 공기도 좋으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에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지적이죠. 그 소리가 저도 참 기분 좋게 새벽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산바다님께서는 조카 또또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소서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조카분 애칭인가 봐요, 또또.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조나단님 주님의 숲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이 곡을 예수쟁이님께서도 청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란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이어서 함께하죠.

낮은 수많은 일출과 일몰의 풍경들처럼 다양하다. 여행자의 모습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망 여행이 주

감동이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배우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고 캐런의 여행 없는 여행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일평생 광야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0: 어묵기님께서 청하신 김진, 김지훈의 피처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껏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준비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주드 추님. 어제 2부 첫 부분에 밝은 템포의 좀 신나는 템포의 곡들을 보내드렸더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신난다고 보내주시면서 일찍 일어나서 좋아하는 찬송가 듣고 게시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수련회 갔을 때 많이 불렀던 CCM인데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혹시 비 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겠죠? 사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에 햇빛이 비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선물이죠. 무지개는 비만 와서도 생기지 않고 햇빛만 있어서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비와 햇빛이 함께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색이 피어나는 건데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론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는 은혜의 빛으로 변하고 힘들었던 시간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무지개가 되는 거겠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시은의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때론 밝은 날이, 때로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조화로운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은혜의 무지개를 피우는 마음으로 말 걸어 보겠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은 저도 말을 걸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주실 게스트가 오십니다. 무척이나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0: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

싶은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무지개 이야기를 하다가 비가 오는 날도 햇빛이 비치는 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무지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곡이 그냥 찰떡인 것 같아서 그리고 종종 악뮤의 곡을 CCM으로도 요즘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찰나 저희 오늘 첫 번째 초대석이면 초대석 혹은 이제는 코너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하셔서 오늘 생방송으로 오늘 첫 번째 코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실은 이분들과 말의 합을 맞추는 게 처음이라 무척 긴장되지만 아마 가스페라워를 통해서 이분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또 이 곡을 아 맞아 이분이 쓰셨지 하고 찬양을 전해드리면 아 이분이 오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영범 말씀하시면 찬양 듣는 동안 오늘 함께해 주실 주프라 김프리 두 분이신데요. 주창훈, 김영범 두 분 모시고 오늘 첫 코너 CCM 새 앨범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할게요.

0: 자,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여러분들은 따뜻따뜻한 따끈따끈한 CCM 신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께 CCM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찬양을 들으셨죠? 말씀하시면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인데 이 곡을 쓰신 김영범 작곡가, 여기서는 그냥 제가 김영범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창훈님, 지금 유튜버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백원경 아나운서와 함께 가스페라워에서 또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뷰가 거의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계속 약간 CCM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감이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네. 이 감을 여러분들이 주워주셔야 돼요.
2: 저희가 감 잘 살려드릴게요.
0: 네네네네. 아, 근데 제가 지금 김영범님 또 그리고 주창훈님이라고 부르기가 네. 제가 누나잖아요. 네.
2: 누나. 아 근데 부르기가 네. 저희가 둘 다 이렇게 받침들이 있잖아요.
0: 네.
2: 좀 저희가 이제 CCM 공방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채널에서 방송을 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원래 본명으로 쓰기보다 요즘 이제 활동명이
0: 네.
2: 주프라 김프리라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0: 네.
2: 받침이 없으니까 발음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김프리님, 네. 주프라님. 그래서
0: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군요. 발음을 생각해서.
2: 그랬던 건 아닌데.
0: 아나운서인 줄. 네.

0: 좀 편하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네. 나오는 대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찬양을 들으셨지만 말씀하시면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앨범도 네. 2012년도인가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하신
0: 찾아보셨네요.
1: 걸로. 그럼요. 네. 오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마치고. 네. 우리 주창훈 씨도 2013년도?
2: 네네.
1: 네네. 그때 새 앨범, 1집 앨범. 지저스. 네. 네, 정확하죠. 이 정도.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의 앨범을 소개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2: 네,
1: 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 앨범을 많이 좀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2: 이제 CCM 앨범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 4년 전에 처음 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나라도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새로 나오는 음악들도 좀 소개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10년 전에 네.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옆에 계신 김영범 님이랑은 2020년부터 원래는 신곡 소개가 아니라 라떼 CCM이라 그래서 옛날에
1: 아, 뭔지 알겠어요. 느낌 확 왔어. 네,
2: 그 시리즈를 좀 하다가 네. 이제 우리 신곡 소개하자 해서 네. 2021년부터 매주 매달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서로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그 마음들 그래서 좋은 곡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뭐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듣고 은혜 받고 좋았던 것들 같이 나누고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1: 네. 저도 쭉 찾아봤는데 자료가 10년치라 그런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CCM에 제가 지금 모르는 곡들이 10년치가 쌓여 있구나.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한 곡들, 신청곡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새 앨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그런데
2: 네.
1: 두 분 전문가가 이제 오셨으니 제가 든든하게 여러분들께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은 우리 주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저희 조이포유 전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선곡이 많이 되는 특히 이제 레인보우 함께 걷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거든요. 그럴 때 배경으로 주님과 함께 호숫가를 거니시죠. 이렇게 하면서 선곡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곡을 만드셨잖아요.
2: 네, 그러게요.
1: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주창권 씨의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네.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먼저 듣고 오늘 준비해 오신 각각의 CCM 새 앨범 신곡을 한 곡씩 추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을 쓰신 분이에요. 주창권 씨. 앞으로 주프라 또 김프리 이렇게 제가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곡들이 있구나 하고 약간은 뭐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CCM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방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0: CCM 공부방인 걸로 할까요?
1: 그런 건가요? 갑자기 세상 깊은 네,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0: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쓰신 주창훈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1: 사용하겠습니다.
0: 아니 저 제가 오시기 전에 그래도 두 분 사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곡을 좀 쭉 들어봤는데 약간 목소리 물론 그게 한 10여 년 전 목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맑은 미성
1: 그때는 그랬었죠.
2: 그땐 그랬지.
0: 왜 그러세요? 제가 김영범 씨 찬양도 제가 말씀하시면 그 앨범 거의 딱 들으면서 약간 그 가수 그 되게 유명한 가수 중에 김동률 씨 목소리가 살짝 끼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 처음 들었는데.
0: 그리고 주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앨범 그때 그 어린 목소리에는 쿨의 이재훈 씨랑 이승환 씨랑 두 분의 목소리가 짬뽕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꼭 나 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겠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번에는 직접 불러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벳의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오늘 하얀 손수건님께서 CCM 공방직이 두 분을 공중파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이렇게 사연을 써주셨고 또 똥찌엔님께서는 라떼 CCM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CCM 공부방 마음에 든다. 그래서 오늘 실은 CCM 새 앨범이라고 되게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너였는데 CCM 공부방으로 저희가
2: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코너 이름을 괜찮겠죠.
1: 근데 이게 괜히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좀 걱정은 되네요.
0: 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얘야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자, 이제 새 앨범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천해 주실 새 앨범

0: 새 곡은 어떤 곡인가요? 신곡이?
1: 네, 추후에도 몇 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팀인데요. 레인보우 뮤직이라고 한 팀. 제가 이래저래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 팀 관련해서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네, 뭐 그래서 추후에 몇 번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팀이 뭐 가장 최근 네 이제 5월에 발매한 곡입니다. 그들이 온다라는 곡이고요. 피처링으로 장철준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나중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 팀이 이렇게 객원으로 들어오시는 보컬들이 뭐 이렇게 뭐 뮤지컬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오페라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많이 곡 작업을 하시고 좀 이렇게 곡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독특한 경우들이 많아요. 막 장르가 뭐 되게 뭐 젊은 어떤 이거를 떠나서 다루는 소재가 이야기가 참 독특한데 이번 곡은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면서 나오는가 막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0: 네.
1: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 오늘 이 노래를 좀 첫 소개를 하려는 이유는 주프라 김프리 그들이 온다. 약간 인사하는 느낌으로
0: 그들이 스튜디오에 왔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1: 공국방 운영하러 온다. 네, 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그 보컬로 참여하신 장철주님께서 한예종의 전문사 오페라과 졸업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 외에 여러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일단 목소리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레인보우 뮤직 그들이 온다 장철준 피처링 오늘 새 신곡 실은 이 곡 저희 어제 네. 얼른 음원 찾아서 음반 자료실에 넣어서 정말 준비 많이 한 곡이기도 해요. 다음에는 더 많은 레인보우 뮤직곡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온다 기억해 주시죠.

0: 와, 정말 표현을 해주신 대로 오페라, 뮤지컬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약간 좀 따라하고 우와 이런 따라하고 싶은.
1: 네. 보통은 어쨌든 교회가 좀 이제 예배곡들을 소비하거나
0: 네.
1: 아니면 되게 무난한 발라드의 어떤 그런 CCM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나 또 이런 스케일에
0: 네.
1: 이런 사실 이걸 예배 때 부르고 이럴 일은 없단
0: 아, 근데
1: 말이에요.
0: 성가대가 편곡해서 부를 수 있을 것
1: 아,
0: 같지 않아요?
1: 성가대.
0: 그렇죠?
1: 성가대
0: 약간.
1: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으면
0: 그렇죠.
1: 좋겠네요.
0: 너무.
1: 저는 이제 매주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야, 너무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걸릴 만한 채널이 많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는 들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다양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장르의 곡들을 좀 소개할 생각이고요. 여기는 CCM
0: 네.
1: CCM 야학이니까. 그래서
0: 네네.
1: 새로운 걸 배우는 우리 멋진
0: 네.
1: 학생들, 시청자들과 청취자들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0: 무척 준비를 많이 한 코너였지만,
1: 네.
0: 실은 이 이름이 공부방으로 갑자기 이제 목요
1: 그러게요.
0: 코너 CCM 공부방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두 분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주쌤, 김쌤.
1: 네.
0: 아니, 지금 여기도 지금 선생님
1: 네.
0: 불러주시는 분들도
1: 좋은 것
0: 계시고,
1: 같습니다.
0: 네네. 해서, 자, 지금은 우리 김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곡은 그러면 우리 주쌤이
2: 네.
0: 해주실까요?
2: 주쌤이 추천하는 곡이 상대적으로 좀 젊고 영한 약간 그런 곡이다라고. 예.
0: 막내야! 나이로 어필하고, 막. 네.
2: 자, 제가 소개할 곡은 페트라라는 가수의 댄서라는 곡입니다. 일단 계속 영어죠. 올해 3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올 초에 발표됐던 CCM 곡들 중에 음악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곡이어서 첫 곡으로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K-POP에서는 이런 장르의 음악이 주류 음악인데 지금 현재 CCM에서는 좀 자주 접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페트라 황병은 씨인데요. 이분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시고 아주 탁월한 보컬리스트이시고요. 2022년, 23년 이때 소양 씨와 한 싱글을 3곡 정도 발표를 하셨어요.
0: 네.
2: 그래서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곡은 K-POP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로 서로 함께한 그 앨범의 선공개 곡이었고, 이후에 뭐 유명한 지금 가수인 호림 씨 등이 참여한 정규 앨범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곡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저 정도 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의 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R&B 스타일의 곡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밤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이렇게 캄캄한 방 안에 불빛 하나가 탁 내리쬐는데 멋지게 생긴 무용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 춤추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곡이거든요.
0: 네.
2: 한번 떠올리시면서 네,
0: 네.

0: 와, 페트라의 댄서라는 곡을 들어보셨는데 정말 그 케이팝 못지않게
1: 네.
0: 너무 세련되고
1: 그렇죠.
0: 깜짝 놀랐어요. 예.
1: 거의 지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한 앨범이어서 뭐 거의 이렇게 섞어놓으면 분간이 잘안될 정도로
0: 네.
1: 훌륭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라틴 댄스곡 같다는 커피향기님의 반응, 또 목요일 밤이 이제 매일 기다려질 것 같다고 준희비님도 써주셨고, 반응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코너라고 하신 늘기도 김진아님도 써주셨는데 정말 주쌤, 김쌤, 저는 교장쌤이라고 그러고 저희 지금 김태현 작가님 옆에 계신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김태현 작가님 교감쌤으로.
2: 목요일마다 이렇게 노트 필기 준비하실
0: 네.
2: 생각하시면.
0: 자,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2: 네.
0: 새로운 신곡을, CCM을, 음악은 오늘의 것, 이 캐치프레이즈에 딱 맞는 이 코너가 두분 덕분에 더 이제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서 저도 엄청 기대가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어떠신가요?
2: 네,
1: 제가 평소에 너무 사모해 왔던 우리 김정한 아나운서님을
0: 이렇게
1: 직접
0: 또
1: 이렇게 대면할 수
0: 고백을
1: 있게
0: 훅.
1: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잘 준비해서 아무래도 우리 김쌤님이 선곡들이 좀 올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함과 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겠고요.
2: 어디 투표 붙일까요?
1: 아무튼 잘 준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좋은 찬양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주쌤 주창훈 씨 목소리였고요.
2: 좋은 곡들을 참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주프라임도 그렇고 이렇게 마지막 그 음반을 만든 게 이미 오래되고 있지만 지금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정성껏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소개할 데가 없다는 게참 속이 상한데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워십팀이나 유명한 몇몇 가수들의 노래도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지금도 이런 다양한 곡들이 애쓰고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채널에서 또 이런 코너가 열려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이고요. 힘 다해서 열심히 공부방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기보단 한분한 분에
2: 네네네네.
0: 오시기로 하셨는데.
1: 평소에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0: 네. 왠지 오실 것 같은 느낌적인, 그쵸? 네.

0: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너무너무 늦은 시간에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내드리는 곡으로 저는 실은 주창훈 씨의 이 곡을 듣고 굉장히 짤막한 곡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끝인사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괜찮았을까요?
1: 다 괜찮습니다.
0: 네.
1: 네, 그냥
0: 주창훈.
1: 서로를 토닥토닥하는
0: 네.
1: 마음으로 만든 곡이어서요.
0: 네. 주창훈 괜찮아 인터루드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1: 김쌤 올 때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0: CCN 공부방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주창훈의 괜찮아 인터루드, 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 용어이기도 한데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짤막한 곡을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렸는데, 평소에 조금 저도 조용조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여다보고 선곡하고 혼자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다가 오늘 정말 저의 호탕한 웃음에 깜짝 놀라셨다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만날 수 있고 좋습니다. 자, 목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범생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자, 1부 끝곡은 아가퍼 워십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곡 가운데 함께하고요. 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0: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라를 잃은 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끝이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회복의 때를 정해두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도록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완벽한 구원과 회복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흘러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적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온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 떨어져 그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그것은 결국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이미 완벽한 회복과 축복의 미래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오늘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0: 상황과 완벽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끊어질 것 같았던 내 삶을 기어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뜨거운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완벽한 회복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지경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T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 졸음 퇴치 찬양 들으러 두루 왔어요.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청하신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졸음 퇴치 확실하게 1부에서 해드린 것 같아요. 전해드린 따끈따끈한 신곡들의 스케일도 그렇고 아, 두 분 쌤과 함께한 그리고 오늘은 정말 김태은 작가가 낮에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자, 함께한 시간 막재지껄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마다 이제 기대해 주세요. 김쌤, 주쌤 두 분과 함께하는 CCM 공부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1부에서 다 못 나눴잖아요.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조유진의 구름에 이어서 김도현 여름, 폴라리스님 더우면 더운 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름이 점점 깊어지는 날이 오는 거겠죠? 하시며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밍이님께서 김은영님, 제 언니랑 이름이 같아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듣던 은영님, CCM 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 좋습니다 하셨어요. 밍이님, 그러네요. 진짜 이름이 완전 똑같네요. 김은영으로. 아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밍이는 제 동생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은영님도 같이 오셔서 저도 왔어요. 우리 그렇게 자매들끼리 만나봅시다. 아름님께서는 그런 자매 같은 그런 친구들과 편안하게 여행을 멋지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몽골 여행 중 너무나 놀란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제 몽골 여행 중 게르에서 친구들과 쉬면서 내가 늘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찬양과 또 은영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 소개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더니 바로 소개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환호성. 아, 근데 아쉬운 건 녹음 못했어요. 몽골 여행 낙타도 타고 말도 타고 사막 여행 또 밤하늘의 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느끼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방송에 나왔다는 소식. 오늘도 울란바토르 시내 구경하고 들어와서 쉬면서 또 한번 글 올립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더 놀라운 일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 어머 선물도 준대. 네, 친구들과 함께 우정상이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상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아름님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신 거죠? 네,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물 배송은 조금 천천히 6월 말쯤 되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종종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 가실 때 좋은 동반자가 될 것 같은데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의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여행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 친구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우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들 또 방송에 소개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나나님께서는 내일 멕시코전 꼭 이기길 기도합니다. 사연 주셨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찬찬마음님도 CCN 캠프 배우분이 하셨을 때부터 저는 들었는데 하시며 맞아요. 예전에 이성재 씨가 방송 진행을 하셨죠.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침 출근 방송으로 매일 듣고 있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살고 있는 애국 동포입니다 하시며 오늘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는데 지난주처럼 교회 교육관에서 대형 화면으로 온 가족이 응원할 계획이고 오늘은 간식도 챙겨갈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신 은영님 또 CCN 캠프 애청자님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출근길, 네. 해가 쨍 할 때 방송을 들으시는 찬찬맘님, 감사드려요. 멀리까지 손 흔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곡도 준비를 해봤어요. 자, 먼저 아름님과 그 친구분들께 전해드리는 김명식 지미선의 Oh,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과 예쁜 나나님, 찬찬맘님, 그리고 우리 내일 경기 응원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람, 아미, 파이팅!

김명식 지미선의 오 아러 원더풀 월드, 아라마미 파이팅, 그리고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들으셨어요. 스티븐 님께서 여름밤이 깊어가는 CCN 캠프 목요일 초대석도 신선한 즐거움이었어요. 은영님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게 되는 듯합니다.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신청합니다 하셔서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조나단님께서

저는 광화문의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 사왔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성경필사 전시회에 꼭 가볼 겁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목동 CBS 지하에 그 목동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조나다님이신 것 같아요. 오셔서 성경필사 전시회도 보시고 주변에 볼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시간이 되면 저희 조이 진행자들 또 아나운서 진행자들 만나실 수 있으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고요. 꼭 다녀가시길 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그 빨간 글씨 그 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그 공휴일 그리고 월요일에 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은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호은의 님께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무지개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화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진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홍수가 지나고 난 뒤 하늘에 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멋진 신앙 고백도 해주셨어요. 조나단님 신청하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를 심플리 포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 축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옥합이 부르는 버전으로 오늘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곡. 내일 곳곳에 오늘 밤부터인가요? 그 어제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긴 했는데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응원 열심히 하시고 오후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우산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심플리4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또 옥합의 무지개 축제 하나님의 눈물 전해드렸어요. 찬찬마음님 여자 조기 축구를 하시는군요. 그 전에 몰랐던 축구의 룰이라든지 경기를 나름 분석하며 더 재밌게 보게 되네요. 무릎이 허락하는 날까지 뛰고 싶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는데 맞아요. 그 경기의 룰을 알고 보면 훨씬 재밌어지는 것처럼 각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신나는 것처럼 오늘 1부는 또 CCM 새 앨범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찬양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또 새롭게 마련해 보았으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부에서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느라 실은 놓친 사연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해 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삭 줍기로 전해 드릴 거예요. 오늘 생일 맞으신 고윤희님 축하 축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일절님께서는 내일이 27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그 내막암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서 살짝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CCN 캠프 이곳에 저희 있고 또 캠프 가족들이 같이 응원해 용사들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보내주세요. 우유11님께서 The Blessing 찬양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카리조브의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젤라님 지금 이 근처 지나시나요? 생방송하는 은영님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창가에 가서 3층이거든요. 조이포유 스튜디오 손이라도 크게 흔들어드리고 싶네요.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귀갓길도 걱정해 주신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일은 물음표로 모두들 힘내세요.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이면 고이고이 잎을 접었다가 해가 뜨면 태양빛을 향해 활짝 잎을 펼치는 나무. 바로 이맘때쯤 꽃을 피우는 자귀나무입니다. 또 이 자귀나무의 꽃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흰색에서 분홍꽃으로 퍼지는 비단실 같은 화려한 꽃은 마치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한복 노리개 장식처럼 근사합니다. 자귀나무가 보여주는 잎과 꽃은 우리가 꿈꾸는 하루를 닮은 것 같아요. 밤이면 고요하게 잠을 자고 아침이면 쭉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아름답고 빛나는 걸 만들어내는 하루. 언젠가 이 나무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 번쯤 반갑게 인사를 건네봐도 좋겠죠? 너를 닮고 싶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자기 나무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잎을 저녁에는 접었다가 아침이면 활짝 펴는 그 자기 나무를. 근데 소가 제일 좋아한다네요. 오, 바람내음님. 시골집 입구에 우뚝 선 자기 나무 그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꽃말도 찾아봤거든요. 환희, 기쁨,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 잎이 서로 맞닿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화합, 또 부부 금슬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곡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로 시작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여러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2시간 함께해요. 오픈런 하신 분이 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돌피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쁜아님, 비올 듯하더니 다시 해님이 방긋 웃는 그런 날. 제가 아침에 비가 올것 같다. 우산을 준비해야 될까 했는데 이쁜아님의 글을 보고 창밖을 봤거든요. 진짜 해가 쨍 났네요. 요즘 날씨는요.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데 또 해가 이렇게 나니까 좋은데요. 커피향기님 오셨어요. 아침부터 좀 무덥지만 당향로가 반가워. 예, 이런 인사에 웃음이 납니다. 힘찬 하루를 위해 찬양의 수혈 받습니다 하셨어요. 반갑고요. 커피향기님 오셨으니까 약속드린 곡 전해드리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력한 후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위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많이 덥습니다. 초록 숲길의 바람은 그래도 시원해서 좋고요. 폴라리스님, 나뭇가지 신청하신 곡 김관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걸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덥다. 덥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그렇고 저녁에는 조금 걸을만 하고 그런 것 같죠. 낭자님, 정원님 찾아 산만리 멀리 오셨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예. 지니920님께서 자귀나무 검색해 보니까, 특이하니까 또 예쁜, 공작새가 날개 핀 것처럼 보이는 특이함. 그리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공작새가 날개를 핀다. 딱이 표현도 좋은데요. 예.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루비사랑님, 자귀나무 향기 기가 막히죠. 매년 이맘때면 기다리는 꽃입니다. 바람을 따라 향기가 퍼지길 바라며 바람을 따라서 신청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청곡으로 넘어가는데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숲속에 들어왔어요. 산소 알갱이가 허공에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깥 세상으로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이 중요한 순간 놓칠까봐 하나하나 초록초록 세상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으려고 애써 봅니다. 이런 순간이 매 순간 귀한 추억이 돼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강변영가님. 맞아요. 그때 그 공기에 또 반짝거리는 잎들, 나무 사이에 보였던 작은 그 조각난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할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하나하나 눈에 꼭꼭 담으십시오. 이쁜아님의 신청곡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님 오셨어요. 저녁 시간보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데요. 어여쁜 자연님도 자매들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요. 어떤 추억을 담으셨는지 또 사진은 많이 찍으셨는지 그 자매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예, 들리는 듯합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8291번님께서 매일 아침 걷기 하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있는데 어제부터 소나기가 한 번씩 내려선지 날씨가 많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하니 더 좋고요. 홀리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신청하신 곡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시편 암송대회를 하거든요. 저는 10편을 외우려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현재 5편 외웠어요. 잠깐만요. 28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10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나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멘. 파이팅. 예. 꼭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야 앨범에서 들었어요. 뚜뚜사랑님, 이 시간은 음악 FM에서 조이포유로 이동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오셨어요. 부끄레미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기분 좋은 아들이 하셨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벳 앨범에서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2집 예, 발매된다기에 또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해 보며 오벳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에 동생이 올라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세 자매가 만납니다. 언니 집들이 겸한 자리인데 설렙니다. 코람데오 행라님이 신청하신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저는 택시 운전하는데 제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이라는 분은 7361번님이세요. 아, 택시 운전하시면 운전이 사실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리고 손님들도 다양하게 만나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찬양으로 힘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부른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었고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휴무라서 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님 좋으시겠어요. 목금토일 알차게 보내세요. 이 좋은 계절에. 또 원희님이 어제 이어서 오셨네요. 반갑고요. 로로님, 아이가 독립선언 6개월 만에 다시 어제 집으로 왔습니다. 뭐 막상 나가니까 별거 없던데. 어떻게 내가 집에 오니까 좋지? 라고 묻는데 선뜻 대답이 갖고 온 빨래만 3시간째 돌리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이제 또 들어왔으니 일거리가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아요? 예쁜 선생님님도 오셨는데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라는 곳에 잔디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넓은 하늘을 볼 때면 더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이런 시간 너무 소중하고요. 귀국하기 며칠 전인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잘 보내고 가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듣고 싶어요. 잔디에 누워서 주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이 곡이 흐를 때의 느낌. 아, 좋은데요? 이경미,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희망은광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원주에서 인사하시네요. 배추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음보험님께서 어? 방송시간이 바뀌었네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개편으로 정원님 또 당향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일상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일상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이 많이 달라졌죠. 저녁에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오전과 오후 딱 그 해가 있는 시간에 하게 되니까 아직은 조금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해 있을 때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 일상이 아직은 좀 낯설어요. 적응하는 중이고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니님이 신청하신 치유의 노래 준비해 놓겠고요. 마하나임님, 피검사 더하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간 수치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의사 선생님

이미 70세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시는데 웃고 말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 이상도, 예,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치료가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남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길 기도하며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가 부르고요. 치유의 노래 주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리 치유의 노래는 마당발님과도 같이 들었습니다. 조직검사하러 가고 있는데요. 두 달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결과를 못 찾아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가고 있어요. 찬양으로 위로와 힘 얻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당향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꼭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혜님, 이거 큰일인데. 욕실 청소. 그냥 힘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해놓으면 시원한. 김영애님도 오셨어요.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얼른 틀고 정원님 목소리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젤라님은 어젯밤 짝꿍 따라 수원 갈 때, 초생딸이네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후진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나무들에 가려진 거 있죠. 그래서 못 찍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짝꿍도 정원님이 초생딸 좋아하는 거 알더라고요.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승달 좋아하는 거, 그리고 특히 치킨 먹을 때 닭목 좋아하는 거, 이런 거다 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소량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똥민짱님, 시아버님 생신입니다.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길 소망하며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복되고 강건하시길 당양노도 함께 바라며 띄워드립니다. 갈보리 싱어즈가 부르는 은혜.

그런가요?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답니다. 주님도 예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죠? 아이고, 당연하죠. 아, 혜원이, 네, 이렇게 사랑받고 또 축복 속에 좋은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혜원이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영광 돌리는데 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꿈, 모든 소망, 축복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혜원이가 되길 바라며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김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였습니다. 오늘 휴문데, 집에서 듣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레젠트님도 오셨고 휴게시간 20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꿀같은 시간입니다. 장혜진님, 저도 꿀같이 느껴지는데요. 1058번님은 남편분을 위한 콩국수를 준비 중이시래요. 야, 오늘은 제가 1058번님의 남편하고 싶네요. 이런 날 콩국수 최고죠. 한나처럼님, 와, 정원님 목소리 진짜 좋고요. 반가워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셔서 기쁩니다. 그레이스 킴님이 오셨는데 당양로 처음 문 두드립니다. 근데 진행자 이름이 익숙해서 보니까 예, 저녁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네요. 이 곡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입에 맴도는데 찬양 함께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저희가 1부의 시와 그림의 곡을 들어서 잠깐 고민했거든요. 근데 새싹으로 오셨으니 들려드립니다. 환영의 곡,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계속 이렇게 입에 맴돌았다고 하시니까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그림 주님 여기 계시기에였고요. 옹님님 반가워요. 지미애님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정원님 목소리만 찾았어요. 왜 행복하죠 제가? 아 저도요. 저도 이런 분이 계셔서 행복하죠. 2019년부터면 와 거의 8년? 7년? 프리지아님, 희민희승마음님, 그리고 수연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닭 목을 좋아한다는 게 좀 무리를 일으켰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위이긴 한데 그 쫄깃함이 있어요. 그 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기를 이렇게 딱 아, 너무 잔인한가? 뜯었을 때 그 고기에 쫄깃함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그때 음식 프로그램이었나? 그때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먹을 줄 안다는 칭찬도 받았는데 지금 약간의 게시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오님은 좋아한다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온희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훨씬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끝곡은 5297번님의 신청곡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 사역자의 감동적인 목회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카터레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이라 요크셔 지방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퍼세트 목사가 그를 도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이어가던 중 길 목사가 소천하자 카터 레인 교회는 즉시 퍼세트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퍼세트 목사는 카터 레인 교회 청빙 요청 소식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승낙서신을 보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퍼세트 목사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퍼세트 목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인스게이트 교인들은 짐 꾸리는 것을 도우면서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두고 가는 것이 그들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퍼세트 목사의 부인도 같은 심정이었죠. 마지막 짐까지 다 실은 후 두 부부는 마차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웨인스게이트 교회를 두고 런던으로 떠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초청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불편 없이 사는 것만 생각하다니.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할 것입니다. 퍼세트 목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짐들은 다시 마차에서 내려졌고

게이트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세트 목사는 곧바로 정중한 거절 편지를 카터레인 교회에 보내고 가난한 웨인스케이트 교회에서 45년간 심호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때 이를 되살려 퍼세트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보고 성령을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두 번째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지고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165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증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무한하신 주 성령 전승현의 음성으로 듣고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접속곡을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두 곡을 보내드렸어요. 김명희님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부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에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신 내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한홍재의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

들으셔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임이님, 밝아오는 여명처럼 명희님 목소리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수임이님의 이 문자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라나타님께서는 헵시바 기쁨,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태사님,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라님은 무더운 밤을 새우고 기어이 새벽이 왔네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무탈하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는 그저께 밤에는 창문을 다 열고 자고 어젯밤에는 창문을 닫고 자고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요 또. 그래서 이럴 때 건강 정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신님, 그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푸른 동사님, 병실밖 뿌연 안개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이 참 예쁜 이른 아침입니다. 시와 그림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마 항해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이찬구님께서도 또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께서도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항해자 함께 듣도록 하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존영의 감사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님께서 제이밴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준희님께서 주님이 주신 이 삶 감사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얹으시니 저로 온전케 하셨나이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 감사하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소서. 아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옹기장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함께 하고요.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 피아 워십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고 노래하면 그 감사는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더욱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에서는 나는 나의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서원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시인처럼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이번에는 백나목의 음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 곡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보내드립니다.

0: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롱별님, 2주간 오전에 돌봐드리는 어르신께서 퇴원하여 출근해 보니 어르신께서 더 수척해지셨어요. 생로병사,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자께서 식탁에 메모를 남기셨나 봐요.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 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요 하고. 아롱별님께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메모를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폴라리스님께서는 제가 물러서는 법을 배웠더니 내 삶 속에서 불행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저 감사만 입에 나옵니다. 와, 물러서는 법을 배우니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군요. 폴라리스님 신청하신 곡은 1부에 함께했습니다. 1444님, 탈장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 걱정했는데 성가대에서 구제부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참 다행입니다. 얼른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원님께서는 단지 내에 단풍나무 예초기 작업을 하셨다고요. 얼굴도 따갑고 땀이 주르륵인데 힘든데도 단지 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주민들께서 수고하셨어요 하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싹 가셨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옛날에는 천냥빚도 갚았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죠. 그래야 나도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거겠고요. 텍사스님, 고생심했던 젊은 시절 생각나서 잠시 졌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님, 저는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마무리하고 찬양 듣는 이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죠. 오늘도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듣기 어려우신 분들, 놓치신 분들, 이렇게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역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의 토피널 라떼님께서 편히 쉬시면서 찬양으로 새 힘 얻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컴패션 밴드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호와 이레 함께합니다.
2: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3: 왜냐면요.

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 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다툼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무료 급식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주 예수여 은혜를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머키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빛과 소금의 찬양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을 소울싱어즈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푸르름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끝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합니다.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문득 참 오랜만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중꺾마. 아시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전에 한 프로게이머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우승 소감으로 한 말이었는데요. 당시에 큰 공감을 얻었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또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중꺾마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꿋꿋하게 걸음을 내딛어 보죠. 금요일 아침, 네, 이번 주도 다 왔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라이브 버전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은 착한 큰 올케 언니 생일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레인보우 아이디 키드 8773 쓰시는 고은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메들리도 흘렀죠. 인천 승악산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산에 벌써 러브버그가 있네요. 예, 0940님. 아, 러브버그. 아, 잊고 있던 존재인데. 몇 년 전부터 항상 매해 이맘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한창 기승을 부리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확 없어지고 그래요. 6월 19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라 마음 편하고 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도 있어서 설레고 즐거우시죠? 좋은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엊그제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 부자 우리 프로그램 현재 CBS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포유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동그리님, 오늘은 운동을 빨리 시작해서 이어폰 끼고 방송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늘 아침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동그리님의 신청곡은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기 전에 찬양가사에 묵상합니다. 신호대기중님, 버스 기사님이시군요. 이제 운행 시작하셨겠어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승객분들과 함께 CBS 라디오 채널 고정 감사드리고요. 매일 강아지랑 운동하면서 함께 들어요. 종교는 없지만 차분한 미나님 목소리.

목소리 위로가 많이 됩니다 하신 미소님 반갑습니다. 크림슨 웨이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리고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샘이 동그리님 신청곡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저한테 주문을 걸어봅니다. 라니 켈리님 예, 아, 참 나가면 좋은데 그리고 하고 나면 좋은데 나가기까지가 고비예요.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두 분의 귀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우선 한 분은 여기 방송층 청소해 주시는 미화 이모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화가 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프로그램 들으면서 가지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존재 우리 회사 PD 선배인데 저랑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도 야 이미 회사 앞에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죠.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한 줄 사연 주신 라니 켈리님도 이 저의 제가 방송 전에 만난 이미 출근하면서 새벽에 산책을 한 바퀴 하고 돌아온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사람들, 어떤 귀한 존재를 만났을까? Better He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디 콜린스 버전으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벽에 손수 만든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며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라고 비웃었죠. 한 연로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는 가슴에 타오르는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죠. 결국 1792년 선교사가 돼 인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10년간 번역해온 원고가 화재로 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벵고러, 산스크리트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고 과부를 산채로 화장하는 악습인 사티 제도 폐지에도 앞장섰습니다.

단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 결국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현대 선교에 초석을 놓았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내는지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꿈

방송 들으니 찬송가가 흐르는 걸 들으면서 어릴 때 주일 아침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일어나기 싫다고 엄마가 깨울 때 자는 척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속이 상하네요. 어찌해야 할지요. 지금은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고요. 하늘님, 비공개로 오신 분은 새벽 예배 후 집에 가며 방송 들어요. 오늘 아들 대학원 졸업 논문 마지막 단계 준비 중인데요. 마무리 잘해서 좋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기도하고 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아유, 기도밖에 없다니요. 이렇게 어머니가 든든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아드님한테 큰 힘이 되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부모를 위한 기도, 아픈 벗을 위한 기도, 간절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천에서 6405 광역버스로 송파경찰병원 가는 중에 들어요. 골드맨님, 청라 호수공원 산책하신대요. 9351님, 새벽 예배 드리고 누리길 걷습니다. 유해피 봄님, 텃밭 가꾸면서 찬양 들어요. 미스바님, 멀리 호주에 사는 딸 생각하며 같이 듣고 있습니다. 딸아, 나 노래부터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지? 광양땡님까지. 와,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연을 받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청정지대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세상에 청정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들어주세요. 조이풀 조이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무조건 기분 좋은 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 같은 곡을 틀고 싶은데요. 이 곡보다는 우리 프로그램의 흐름에는 이 노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띄웁니다. 조시 그로반, You Will Never Walk Alone. 실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예, 대표적인 응원가입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전반 끝내고요.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후반전 준비하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네 살.

오늘은 다락방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아침밥 준비하면서 방송 들어요. 입새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걷고 있네요. 스마일님. 예, 낮에 요 며칠 너무너무 뜨겁고 무더웠죠.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주말 동안 비 소식 있어요. 그럼 조금 기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7시 막 넘어섰는데요. 걷기에 참 좋은 기온입니다. 지금은 딱.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휴대전화 뒷자리 6121 쓰시는 분께서 띠띠동갑인 이 한 줄 보고 웃었어요. 띠띠동갑인 큰딸이 와 내일 결혼을 합니다. 미진아 축하하고 행복해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예, 우리 사랑하는 따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어머님도 내일 예쁘게 하고 가시고요.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방금 흐른 찬송이었습니다. 데니보이님은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신데요.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가셨군요. 왠지 서운한데요. 또 같은 우리나라 하늘 아래 있다가 다시 가셨다고 하니까 뭔가 서운해요. 일주일 정도의 시차 적응이 적

방송이 끝나서 이제야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방송 다시 빠짐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꽃사랑님은, 산악회원이시군요. 오늘 산악 모임에서 서울대공원 둘레길 걷기로 해서 7호선에 몸을 실었어요. 게으른 맘에 너무 이르다고 했으나 땡볕을 피하려면 일찍 걷는 게 낫다 해서 나섰죠. 예, 그럼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찍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너무 뜨겁고 덥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웅장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121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읊조리며 그 마음을 지키던 노래였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123편과 121편은 전 세계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죠. 얼핏 보면 상당히 목가적인 풍경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맛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32번째 묵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인보우 닉네임이 예뻐요. 종이 친구님이시네요.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메들리, There is a fountain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자니 캐쉬의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제주 한라수목원에서 운동하며 듣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김화영님, 부러워요. 제주 한라수목원. 백두대간님, 저도 오늘은 아침 운동 못 나가고 일어나, 일어나를 속으로 외치고 있네요. 아, 우리 백두대간님의 엔딩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결국 일어나셨을까? 아니면 집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까? 예,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운동 하루 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샬롬 CCM의 송정훈 아나운서에게 이 마이크를 넘겨주어야 할 시간이네요. 지금 밖에서 저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 어제 우리 송정훈 아나운서와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같이 웃었어요. 저희의 선후배 관계를 알고 놀란 청취자가 많으셨단 얘기를 듣고, 그쵸? 제가 선배고 우리 송 아나운서가 저보다 두 기수 후배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로는 저보다 몇 살 오빠님이셔서 아무리 후배여도 제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고, 예, 깎듯이 해야죠. 저보다 오빠님이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봐온 후배인데 20년 내내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후배에게 이 마이크를 넘기면서 오늘의 끝곡입니다. Live Like That, 영화 King of Kings OST 가운데 들을게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불안한 순간이라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쵸? 뭐 충전기도 없고 보조배터리도 없고 그렇다고 얼른 뭐 집에 가서 충전할 상황은 더더욱 아닐 때 참 이럴

근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보다 내 삶에서 더 난감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영적인 배터리가 깜빡깜빡 빨간불일 때.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봤으면 해요. 요즘 어떠신지. 내 영적인 배터리 100% 완전하게 충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배터리 3%, 5% 깜빡깜빡 빨간불 상태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길 바라는.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 첫 곡, 조준모의 시편 84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네, 오늘 금요일 주말권 진입했고요. 아, 또 화창한 날씨 속에 아침을 엽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뭐 기도할 시간 따로 빼기 쉽지 않고 말씀 볼 시간도 뭐 녹록치 않고 퇴근하고 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 몸도 막 천근 만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이런 고백, 이런 읊조림 이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근데 잘 주무셨죠? 아침 출근길 조금이라도 어떤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끔 오늘도 2시간 함께 하려고요. 우리 닉네임 까브리서님, 훈디 굿모닝! 요즘 신앙 배터리 꺼지기 직전이었는데 샬씨가 보조 배터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듣고 정착한 나 칭찬해. 네. 라고 또 남기, 아, 샬씨 보조 배터리 설. 아. 영적인 충전소. 예. 그러니까 메인 서버, 메인 충전소는 우리 주님이시고 항시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샬 씨는 보조 배터리죠. 보배. 예. 그냥 거들 뿐입니다. 샬 씨는. 보게 근원님. 앗, 오늘 아침 거실 태블릿 배터리 9%. 샬 씨는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영적 배터리 요즘 더워서인지 조금 방전된 것 같아요. 약 70%. 아,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 금요 교역장 권찰 교육 가서 잘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곧 출발. 예, 우리 보게 근원님도 와주셨고요. 아, 이병희님. 당신은 나의 배터리. 아, 배터리가 좀 더, 그 어감상 좀 와닿긴 한데 예, 또 표준어는 배터리라는 거 예, 배터리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남기셨고 닉네임 조이님 배터리 너무 또 빵빵하게 혹은 소진되지 않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배터리 또 체력적 배터리 둘다잘 관리해야 하는 듯해 정확합니다. 예. 우리 영혼도 우리가 잘 챙겨야겠지만 우리 몸도 영혼이 머무는 또 전이잖아요. 예. 우리 몸도 잘 우리가 케어해야 합니다. 예. 잘 쉬고 혹사시키면 안 돼. 예. 잘또 먹고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죠. 샵 7997번. 또 사진 첨부하시거나 긴 장문 사연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상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아, 신청곡도 보내주셔요. 혜영님, 와, 벌써 금요일이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라고 남기셨는데 이번 주는 또그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그거 보는 또그 즐거움이 쏠쏠해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예. 오늘도 우리 경기 있는데 10시부터죠? 오전 10시. 두근두근 어떻게 될지. 마음먹기 나름님, 오늘 멕시코와 월드컵 경기 있습니다. 중3 아들 가방에 빨간 축구 응원 티셔츠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학교에서 보여주실까 싶어 챙겨간대. 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예. 전 학교에서 그냥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이에게 추억이 될 테니까요. 라고 남기셨고요. 그쵸. 예.

온그 친구들이 같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고 공감하고 또막 교감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도 되게 교육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곡 들을게요. 동해, 아, 아침, 동해 가는 길.

김상훈 킹덤 오브 갓 들었고요. 김민엽의 저 들판이 춤추는 이유 아침 동해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행지기님 요리 갔다 방황치 말고 그죠?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킹덤 오브 갓의 가사를 또 옮겨주셨고 우리 여행지기님 예 그래요. 사무실 근처 도착해서 지금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사이다 같이 먹고 사무실에서 듣습니다. 금요일이라 좋아요 남기셨고 그리고 아 성윤주님 사연 주셨네. 훈디 지난 주일 CBS 교회에서 뵈어서 반가웠어요. 적은 인원으로 성가대에 섰는데 눈 감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에 더욱 은혜가 되었답니다. 목사님도 안부 전해드려달라고. 아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 신복현 목사님 맞죠? 저도 인사를 그냥 못 드리고 예배 참석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직 근무가 토요일에 있는 날이 있고 또 주일에 있는 주간이 있는데 예, 그 지난주는 또 주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목요에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CBS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간혹. 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CBS 지하 2층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그날 성가대에서 은혜 아니면 불렀거든요.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제가 평소에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이 사실 조금 그 고음역대예요. 높아요 음이. 그래서 예,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아, 이 곡 높은데.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 예. 아, 제가 뭐라고 평가를. 아, 제가 저 따위가 뭐라고 또 평가를 해. 아, 아무튼 그 성가대 규모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회중도 느껴요 그걸. 어떤 진심,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날 성가대의 어떤 하모니 너무 좋았고요. 아 그리고 성윤주님이 대표기도를 자주 하시는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윤주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CBS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분들 너무 멋지시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예,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나짱님은 오늘은 교육 일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방송 듣는데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육이 와 진짜 강인군이다. 예. 그래서 아아와 라떼 두 잔 사서 출발합니다. 아, 커피도 아, 그래 카페인 수혈해야죠. 근데 두 잔씩 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로 받는 교육인지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라고 미나짱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익히고 자극 받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또 일정 잘 보내시고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나짱님 화이팅! 마이선님 샬롬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오늘 전교인 수련회 갑니다. 전 준비팀이라서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됐네요. 아 선발 때 준비팀 2박 3일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날 향한 계획을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셔서 아, 이 사연 보는데 저도 약간 덩달아 전 가지도 않는데 설레네. 2박 3일에 전교인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많이 웃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초심 열정도 다시금 되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팀로걸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곡 듣고요. 그리고 구자옥 목사님의 전교인 트위스트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와, 오늘 부흥회인가요? 주사랑님, 엉덩이가 들썩들썩. 예. 프리지아님도, 아, 선곡, 오늘 무엇?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기셨는데. 예. 오늘 전교인 수련회 가신다는 우리 마이선님의 신청곡부터 시작한 거죠. 팀로걸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를 듣다가, 구자욱의 전교인 트위스트, 그리고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는 사람들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여기서 멈출까 했는데 아, 더 있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꺼내든 카드는 옹기장이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었습니다. 아, 연주도 미쳤어요. 진짜 힘이 불끈. 우리 병희님도 좋아해 주셨는데, 옹기장이의 이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다시 막 역주행하고 있다는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아, 굉장하죠. 진짜 콘서트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음원이었습니다. 라이브 실황까지 전해드렸고, 5419번으로, 야, 이거 뭔가 에어로빅 타임인가요? 이제 아침 정리하고 잠깐 쉬려는데, 아, 일어나서 뱃살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랑 흔들어 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구 흔들어 라고 하셨고, 아, 축복의 통로님도 출근하는 버스 안을 완전, 아, 부흥성회로 만들어주는 선곡 좋습니다. 요나다님, 뭐죠? 오늘 월드컵 특집 선곡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금요일 주말권, 그리고 이제 수련회 떠나신다는 분의 사연, 또 월드컵까지, 아, 합쳐지니까 약간 의식의 흐름이 제가 그러니까 흥겨운 곡들 메들리로 쭉, 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 흥겹네요. 좋네요, 진짜. 예. 파크릭스 님도, 아, 너무 신나서 혼자서 덩실덩실. 예. 그래요. 또 금요일이니까. 닉네임 보라미 님께서, 오늘 구역 찬양 있어서 일찍 가는데 찬송가 391장이거든요. 오늘 부를 찬송가입니다. 하셨는데, 이 곡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한웅재 목사님 부르는 곡으로 듣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칫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도우시는 아버지,